0: ngai ku ka chen long ti te xue lu ni da zhe le lin se jia le da qiu le xie
1: o
0: qiu niu le nga le cong duo ge ka bang zhe ye en de ge da dong xi jia ge lin xin wo da qiu le xie
1: dian zha yao mo ye su le
0: a ka ka fa ri ma xi ngai ku ka chen long ti zhu ma cong ge le ran nong nang ti
2: a gu dang wa qiu ge bian suo cha si qiu ge ku ka chen long ti chen ga le guo
1: jiu si le rong ge guo mo dong ni na chen ga le do
3: 人总看陈家英的嘛事阿哥的秋根这是牛年融入个真那个陈家这个一年了别马从人的那几年的别耍擦事别偷接了脑路从马点出擦的是啊书记切在的呢就做些就得我操马过去你的头就离怕压陈家这国家陈路鸟从鞋呢让了恰过鸟的全都卡巴诺了三只只带的俺的吃冷个真好那军哥
4: 我要书记，你打打的马林哥啊，敲工的点那么要。等着些呢，打打的，却等着牛哥呢，龙城人这些把小酒个扎住能着呢，痛个，等着牛哥嘞，请个姐，我家成龙了，点过些。再多点别，全些娘的送。
5: 다만 안 놓고 동그래다.
1: 아주 가래통 가래통.
6: 다시 한번 시험하고 다리 못 먹는 거 네 셔터 스트레티지가 된로래.
7: 다주 년치라 가지 동사대 나 수시지 마지요.
5: 왜 다 진짜 거든 할래요.
8: 종로 통화다 롱콘 요포 통화 예리 나서 먼저 받지 시지. 칼로위 다샤 쥐니라 쉬진 차진 탱이리 치타미 총로 포공다 치타미 롱타 덤버디 치타미 텐시 롱고 동과 댄저라 예자마 시지 유체 치타마라 정이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람기
1: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등 청남자 암깔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깔라 청남자 암깔라 슈디 렘츠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지흐튼 나사슝 도긴 마리바
3: 아덴툼 너기 체지 예민한 거
4: 三只人娘主三个人家更更生三里三只人娘主的名字是银腾地三只人能顿的主呢三路三边将那么三边人一切些几百里路顿人民啊中给恰起单比初顿等啊地腾个公平拉米托绝地路啊亲戚强过的中啊为生啊地腾中共子中写不是
5: 丹克拉人心界培仁托杰尔根德拉东西西巴西吉古尔等三次的杰克托普金加盟是丹德尔东西比古尔等王虎宁基为替那么杰出杰主席陈庆民等杰出了那位古尔等苏德阿拉伯基阿拉伯基杰克南腾蒙布人杰克尔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普罗杰 Manchi tung hong kuk song zil chi liki lam sul ti tsung tu tung tu. Abde tung keng ngang nal tiyab chi tsuk jir chik ka lha zik gang sir chapab shi ba tung. Ma tsuk yung tung, tse shuk ka tiyin kur shibur chapi abde tung trawa tsuk tambu up chani. Chong ki ngang nambi tang rab chim zik chung chil, abde tung ka mang shi tambu un tang shi u pari. Shaman lop chin shor tuk nyong kum chak zin nal man kang ta, man shib tsuk pi gong shtub ghe shib chachi tung, le ta yi ta shir. Ar gini lag duk chachul chi song tam zhwi lang zing gu song ma lag chani u. Man kang tab da ni manchi ib shen kin chen jil hawi na ba, na chali wa ma tuk.

这三克朗基学你呢不露当地生理得儿及东马府地中促人比老子不利文字细胞的甚至阴谋

아지 상클란지 디초정거 통디 자통인저 크시 린참 동참던 조지엠 린참디 선저 바동년 준반 정초자등 선정간 크와도 틀김 아디 상클란지 슈니 메탑드 아랑디 리콘저 린찬 신덕 산롱

0: 대형 준치 총강식기 준치 조르답시 서른 년린 발치적니 준기 용관지 준기 제준비 면통 발림시 바마스데 다동 첨갈강 실종시니 캡증 톱톱시 바시그릴 디르서 중 혼투님 바마스데 득주르시비 득치나 문세 도포메비 년린진바 응 준보 망보시기 출메데 위즈이 돈데 진디 시그조알라 머데 조르 쳇바 남북줄 경이리 지시데 디니 닌투 혼 왕럭지 덴직 도담 제출 자침지 돈츤 시그니비 낭찬 저비 담비다나 머그젠지 상톤 근치르등 국년 덴필 주샤르글라 닌나 만제 국니르샤자암 잉나 고른 압지 만제 응체주제 니첩 중체브레 니너가 옌니 님지 만 국니르샤제 등 챵지게 고른 압지 만제 응체르제추 나치 돈친 돈시 총득라 왕총제 니체제유데 제지 깁집진비 현통대 영 메퍼지슨시 유즈라 니철 특출시질럭 사셰시 갑디르 유즈예심세 나사니 자침랍디 니랑니적 성돈라 송중실기근득냠니 로디오슝 닌토콘 왕럭지 유즈라 답진데 명출 사무고니 산츠른 베진조아 등 챵지게 구급벌렌치 정 나리 혼톤다 저리요데 나조 정미 나리 정 일럭접 실기근득 지입샤데 유즈글람초나 영 돈등답지 치 마크르 공라 르그지그제나 깔 치키케임 박서르히 닌토코노 왕럭지 디등 남바근데 르그니 쩨승 돈라 송송샤지르 도능시기 회나가 지 메롱요비 기브제킹데 송나 준킹게 시르치기 등데 년린 요친 죽슬비 메롱라 접디 니 준킹팔기 짐츠네 데르문 없이니 서른 통타비 오힐 토뇽요비 머젠지 오히체 잡숙니 최제 실릭 시행 서른 통타비 영회나 철철 정위 기재 강등 조르캅징 대등자비 발린 요치 르그주르시 요메스고라 다시 이급보샤기 시시데 데니 유저 등 쇼고이 랑송샤톱데 뜨글로라 프탐버니니 니젠라 고르크 모츠바 너 조나드리지 닌투쿤 왕릭저카 잡로라 프탐버니스무
1: 장든 데툼네 트비 담제 왕줄은 더니시
2: among pinna se jili chepi shke che da tun dani jile

0: 로충 조니 로르군제 비 시긴데르케 차튼
1: 금메 로크 발바제 비 응어메 필람성
0: 조니 시긴데르 람성

Sagnabaso,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죽숨 준데 처진 베리다 팀진 지교로 천십 년구제 문교로 토비 여제 송유 롱해진 중감 송교다 망조 렉주라 냠도 구디 당유 계급 지린카기 중감 송경기 머티 닌송 제바다 첩지 중감 도담 송교다 중감 커습소지 제덕균이 망조 정김다 타 니사를 내슈 버바르 토교로 규지 제대 산에 되게 망조 칭아잠 계급 지린기 중감 도당 송경바라 대슈 제유 우이산 계급 지린 후젠 동무 송경 서지수 전비 동니 낙송마식 인라 산에 되게 차로띠 겐기 싱바식양데 전비 동기 낙송와 체네 리우 송경 야부 체바이나 안조로 코요 야부 텐데 유베 차 야부 뎁토바다 안조 총미 용기 응은에 주나 편디 약쇼식 레제 주유 첸제니 중감 주종다 미더랑 중감 냠내기 산잠 사르바 취십 집에 가제 돕쇼식지 거리다 낙제 와르주베 머지 버체네 미미 넘주 꾸르송 주가다 테네 커잉수 규베 송가라 장소로 파라 계급지링키 커잉다 서시 시직전기 뜻십 챌린 차제 주데 중감 균도다 다도마송의 속자기 규규 소기 규남 뜻십 챌린다 문주 년다 동교 문교로 총유 장자르 뜻이 계급지링 동잉 총계의 도담 송종 때네 朝阳 농쇼로 송종 서지기 군진 왕리为宜 롱에진 안주 꼬리잉 도담 송종 최다다 최십 제반에 징류 토담 송경다 산잠 주변 님송기 최소 공배 동화다 리더 낙제소 시조르 토배 정시 차바라 교바 체대 동닝기 러시아 창샤르기 지리의 천공기 속자 지대 송경 체교로 모두 자수 토배 냠용 코든 체교 인시 주유 선진지 원고 팅팅 창의 탐지에 냠도 소 산에 직다 사공 직내 점린 용기 계급 지링 말아 치수 끝이다 족준 치배 바라 단계기 중국 제주된 배 계급 지능 조 중기 럼부터 림신 교유 딜류 다와 당부체 직인에 송 계급 지능 제림 라다르 쳇바 대토네 랑게기 계급 지능 차샤데 침종젠다 첸덴 젠기 공배 투점 서바라 레바 전유 계급 지능 제림 라다르 쳇바다 계급 지능 서바 고림 덴뱅아 쪽바다 쳇지 제도 덴배 중국 조 중 쳇베 티도 멍시 대배 딱당 쳇바 용의제라 미더랑 중캄 시둥냠내기 리우 서바 总统一时，几个男子的这当局仍将宋江区托他们司司长选拔孙宏演起。龙安镇的七个军官兵人，让这起几个吉林不再托派组成了木头鬼的党的典型苦林典兵啊，几个吉林三十八组局的。七个经历了熊林阶段，爬东的这人参天土动物的，所家错对区的，军官爬的也组成的，因为那么人心宋江的历史开展，彻底的推翻了老大的七八。중감 커섭다 예종정 신기 섭수소지 시주 나르베 퇴구창도 동가규 망조릭주 치바라 구디동규를 해지주유
1: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게세지겹관계 총리리 장키 최중인인 비징토 외대남 계속기 주시 전진민타 제종나유 리장키 탈류 다와시바레 지겹수지 계급계 주시 시진핑키 지겹수지 계급계 주시 수린타 제종난네 当尼布塔杰克尼布之娃丁斯的动物器卡丘阿尔维塞丢那语陆军以来初步养一名问题按照维地南桥塔念图随军在朝军军塔团结塔平均一起切修丁斯的动物皮杰克特区集团的兄弟家伙牛从马教塔念着念图米特人女女友长嘛米特人的所切工期你别念了丁斯的动物从马制度年来的兄弟家伙借钱年杰克尼布迷茫了偏的阿尔维奇瓦军队去杰克尼布沉住了空地从尼布温热的年来了家族的修行前的沉重给建立扩顿塔盲僧制度了高地动画所给的女不提维奇瓦准备切于日瓦预计的那语陈清明期为了南朝期中国籍的戏剧来临他几度大人年当尼布塔杰克尼布切图古这边推梦文静开清西日松出在体外托瓦塔特区的推宁点别为了南塔中国来往集团所把组织了归地东就引起电南学王东明接种南修学
0: 第二个五年北边年初杰斯基督康的总理李强期在中年年协界带了纽泽兰的总理拉克森的协巴的军员李强期明日中国的纽泽兰籍者话军队点兵啊空白作信约不得结果卡给念来了三百节不得批评十八团信约铁蛋接不起阶级突破了统统肉正七百军队作信约不得却江北人路的松局人路的增龄编就了军队啊得不是作信约

0: gyaje chedu pyndara tyunje gyulong ki gyegab ki penju da jizo khongbe la gyude dongwa da mingye khongbu ji gyula gyude dongwa zhonghwe rinne gyunzin da tarabe zhonggu da chige wari ki beri nyamle ding sabdu dongwa so ki te leki huda pyo yu gyanggyo ki lambu sarbe to zhonggu chedu rin mi nyamzhi lhenzo ki sugyu sangpo gyunzin da kimshin gyeshin ki zesim samu changwa tumu ma yinbe sangja dunbe chiba cheje tibwe chiba jobo che ki langja khejin lo la tenpuro nge de gyaje chedu pyunda namla tunjida chidun chede jizo rinno ki tingrib jengi giegab kyun yong ne zugjunda zhunga miri gyada labu chi ngungyo yongwara kyun yong ne gudi tongche dupshu giesu bygyu rewa yu. Tangi chidu rinmi nyamzhi lhenzo ki ledunla cho yong ne gudi chekyu tajong chede chidu rinmi nyamzhi lhenzo ki chasha byuze tobe gu ne gongbe zhugyuru gudi tonggyo shi dena yu. Wang Yitang, Li Ganjie, He Wei, Wu Zhenglong, Xian Huijie kongse ki chekuru shu yu. Cundu to
1: 中国狼库的所列群组及其中年年城市变态他留土地唐不能送别牌的女主三百狼库的团结团结中期间成年年级判断我们就是中国团结结冲不了整个局部有把谁他留土地唐不能送别牌的让业界女主三百狼库的团结团结中期间卡索索了这些东西的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 zi gim na chen zong che pe lang kuru sa pe song hui du chan ti gya zheng gap zhu hien yun kyung tu yu. Dawa gu bar, nyu ju sar pe lang kuru tun zong chi ce ka su sur chi gya da gya zhu kyo ji tan xie dong tan, chi gya da gya zhu kyo yi tan som dong li zhu chung ne, tu yu cong le ka su sur gya zha chung yi tan cheng chung yi tan, gya zha chok som tan cheng chung chu pan ne, chen zong chi ce gya zha chu chu ri ji tan cheng chung chu xin yu. Gye nang ki gui nui saba yun tu ngang tuan pe, nui ju sarbe lang kor chen zong ki song pe du zhang dian pyo ngang par xin yue ji song yuba shi. Ti dan tu song su, lang kor che tong chi ce pan nui gyokbo yun tu tu yuba tan, ti to ne lang kor che tong chi pe te pe ge zhu xi qin po yuba ngun di yu. Ta lu da wa gu bar, lang kor che tong chi pe chi gya da ju mi nga tan som tong xin yue jing, ti nang nui ju sarbe lang kor che tong chi pe chi ngab ju ngab dun tan che tong xin he, tu song le dab jik tan cheng chung chu par yuba shi. Ta lu dawa chukpa nai song, rang jie ji lang kuru che tong che ce, dawa xi du mara lang kuru chi kya le ge yu jing. Ti nang, nu ju sarbe lang kuru che tong che ce ki song pe du chan ti, dawa xi du mara gya zhe ngab zhu le ge yu ba shi.
0: Di ge le gu nian bei bei ning su. Gab gya da xip ju bei zhung gu che tong nang zhen cong suo bei le cong du te, dawa ju bei ce jiong ga nai, dawa juk ji bei ce xi nin pa ra guang zhou ru gong zuo che gyu le. Ming a ra tui ding tang bei zhim ne, ni zhi nga dong cang ma zhun xin yu jing. 广州家具、广州从头及从所、家具、器具及各工的、工人及特别的主人对待、工人的从所一个来具特别过年下坠的、家具主角的呀，给您解决的。各家的习俗别广州从头各处了年薪，明年的期间已入重吧，趁你去自己拉给，俺东安心不疼，真秀起来，提松的年冬去，起米开始的，将在这算算的，不离开了，提及的启动来给予。
2: 别啥的承诺的，苏丹人女，日间免据所团结团结，广州从头到听唐伯的整顿解决的。各地广州从头及，等到女中小学正规加阶的，不再列所当月别。日期在注意团结人心小学列过用了帖子，听唐伯的按照的穿越。那么确定的养的女的那种，对着屁股的跟倒着女的那头。
1: 看到听见的信息不对呢，中央陆军的工作员听他们给三九零两部队的解释。第一个来空的部分呢是，也门火车车间麦顿镇这边在九年年三十八年，宁德公墓了。也门火车车间间，苏迪阿拉吉杰斯利亚迪杰布哈利迪杰吉南汤了，迭兰普迪旁的杰古切巴马塞，普迪迪每边了奈了皮布破月杰九八十。 火车车间去，可能是一部客车公司用它，结合开给日期开吧。 Lemi, Letun Batan, Yogur Wajela, Dan Mai Tan, Mai Dinahi, Nam Tang Tang, Kagun Pupe, Sodi Erebki, Nakun Nanki, Nam Tang Tu, Namtu Dente, Yuminin, Nam Tang Tinzu, Dinja Mije, Larian Tazi Jayubashi, Huse Tajiki, Ninteretundu, Mimi Namtu Dente, Sodi Erebki, Hamasimu Shita Kamaki, Dinshir Dundi Dawa Masi, Mimi Namtu, Mibinti Tegar Dor Yubashi, Ninti Nazamdu, Sodi Arabki, Zuji Jepe, Giku Mambu, Yamji Maki, Jinzope, Yamji Maki, Ninter, Huse Tajeki, Sodi Arabki, Jes, Liadi, Chosu Pimpe, Dilan Purdisi, Gango, Cheba Masi, Dolun Dawa Yinsi, Jubashi, Kaduchone Bewe, Ti Juni Ninki, the Yamnesulasina, Sodi Arabki, Jes, Liadir Nepe, Gebo Halidi, Giji Namtanti, Sodi Arabki, Sanity, Tutu, Dawa Jube, Ti Jubja Ninki, Chosu Lego Pare, Goya Guinsi, Kuibashi.
0: 디글레군의 돈 치숨견에 치숨견 업주파라 코든 집에 누바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인지 우슈륜치 보나무히 체중년인 인지 고마상키 카마키 페라 푸디딘시 튕긴티니 이랜게 나코나 차조르타 주규 제뱅에 바침부도페 인지 나르베 까돔 라린단테 이랜타 이랜 이슬람 살지 숨마키 차주베회 누바르 체가 수주히시 주바시 이래초네 티콘 튕기 티단 저와 휴바 캐리 체메바 마세 인지르 모고 체바시 어리타 이스레키 이래라 시균 치베 막튼 사주 비바네소 인지 시슝키 어리만네 디시티 배주 체디 이래라 동디 동교로 캐리 체바시
0: 디글레 군네 베베 니츠 이란 이슬람 사르지 송마기 초마기 제종인인 닌테가 잠도 호아르모즈 초가도 지게가 추주 최신변 눔기게 조생 지래식라 동디 땅와 인시 줘요 교전 넘기 조선태 이런 조마기 터지 땅와 낭매도 샤데 초교마라 카각바마세 화르무즈 초간에 칠 튼지 제유
1: 싱글링게 콘세션 주르녀르 슈케 렌친오듀라 타바상 함히 레젠겐 코난케 삼촌라 타 삼베라시
2: 미미 다치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3: 미미 부치키 난주 르부 추기지
2: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작도 두께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메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남 용마치
3: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몽 두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네사다 뚝슈네사 저완네사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일이뇨 공감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젠슈히 팅디 리젠기 낭든 조니
1: 개용 시주키 주시 왕후님께 베트남 개소키 주시 전신민탕 전송나외 고스탕
5: 지루니도 니저주류 로양기 점리 총지 링미 최고 배고소배고로
1: 중군히 더더 발송토 대리타 개전 대표 냠레 록더 인 시배고
5: 고라시비 주종 투구상도 동지 중국 로주 레기소 부신 유배고로
1: 정규 정책 초연의 타겟 침부터 라링키 미비 코드윈 제배코
5: 개구망 변염리 제람기 실당니 말레이시아 당 중국 레왕 직통 소바 땡부타 유린 용화라 군디 동신 유배 고소히
1: 샴러 팅디 레진키 낭튠 십트남 센저나
5: 디글레 군의 비비네츠 지시 죽진인 개용 시트 기조시 왕후님기 비진토 베트남 개소기 주시 전칭민단 제재낭유부지 왕후님께 니람로시진 지급주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타 지급주지 계급기 주시 수리남니기 특주기 제주탐습 균효낭리에 중국다 베트남기 제워라 니티제디 점닝기 로제 균도 침비최투 럽샤 등규치신유 중국총리의 베트남 초당련토 당니타 계급니비 치퇴구지민의 특주기 니리라 지송주와타 티베 초기 지미빈라 시토 뷰세 토뷰 캡콘카기 니비냠레라 군디 당디 중국다 베트남기 려왕 직튼 소보 조교로 군디 농도유 중국의 개용 시트기 베트남 초타 베리 냠레 띵서도 당니 랑즈 팅럽 젠기 차샤라 군디 동지 레게 빈디 유지 송유 버시 전신민기 당니타 계급 니비 체투 구디베 탑주기 니디워 베트남 타 중국제와 균체 메바르 띵서도 조타 첩세기 멍시타, 외비 멍시, 망심기 멍시제 삼미체바라 사된도 조신유. 중국으로 춤제 침부토바라 제시대리 쇼주임. 베트남 총리 중국스지기 시주라 로딘 규르밍앙 지송 쇼신유. 베트남 개소기 중국 초타 베리라 슝류 개바타 지소 리리카기 자조 종원 섭도 당해 베트남 타 중국 레완 직팅 소보 조경 제바라 군디 동대 유지 송유시
1: 계시 지급칸 선거 중등칸키 조치 제폐 지루니동 이슈저조류 로양키 점린 시장키 링미 최고티 지치 구인내 지치 조진인파 河南 로양토 배유시 계급 주라점내 배폐 총계시키 총지타 총지퇴미 나외 총계링인배링내기 자와 군진 제부타 총계시키 시비에 빈춘 지시진구 지폐 주퇴인 소울미티 계절 수리기 제고 럽타 림부비워타 나외 총계인발 순쇼 사부비워타 피게타 포교로 침부진발 냠토 주도 제부타 총계 시비에 고르키 로양키 투몽 운진 시퍼 캡자제티 중국타 치계 계급카키 총계 와르키 우주 냠레려 구디 단유시
5: 디글리군의 비비니츠 디루니 보세르 계급기 냠레제니 로니 슈코르베 로식시 인도네시아 롭친 에시아 샤르난디 타 중국 심주 디네기 심주바 로너디 폴로이 네시공 사르쿠베 전지 당내 능급 보세르 냠레 균세 메바르 피게 타 돕시르진니 자다르 촘르 타 피게 조심베 계급기 피게 담과 갸시르 동화 타 계지 계지 쉐왕 치르 동베 디부 계신시도 교류 중교라 카초디 보스르 계급기 무주 냠레 응아르베 띵스도 당니 콜라시비 로초 계급니 콜라시비 주종타 계지 딕스 소에 난 슈베 뉴바 치르동 괴시 송유 로너디 폴로히 롱니 슈징 보스르 냠레기 말라 박차 섭슈 샤보니 디니 벤초르기 고든싱니 사다르 벤초르 무센타 디베 계급망 콜라시비 로초타 냠레 제베 디부 계진식도 폐계심 못했지 사비 무칸 사바타

0: 보스르 계급기 최동 속조 구디소 주부티 피게 조신배 계급기 멍의도 지기 터블람 갸치르 당화타 무이즈테니 송균 체규로 당과 사바 고든 체규 대단 접직 보스르 계급기 요총 마조 균투강 갸치르 심부타 무이로르지가 균치 매발 피게 지니 최대한타 징례 전제 롭소 미슈링의 비례소기 책본수 냠례 람스 계급도 수 유직송규 로노디 플로이 보스르냠리 균세 메바르 피케타 돕지르 심바티 점링기 네탄라 균도 띵습중화타 콜라시비 호초향 조지 정신 타르게 조외 튜럽기 피초당 튜뉴라 갸지 피케 조신비 계급기 콜라시부 주경시비 튜습 정신타 계제 쉐왕 치로 동화타 계제 딕스 소외낭 대외 망마 쇼비 튜몽기 리뷰 경 튜유 지송 없이 공기 니도니 접실로로 보스르냠리라 로주 정신기 콩도 갸시르 동교 문주르 중화타 인도네시아르 니도니 쟁으로 콩도 오마 교로티 보스르 냠레기 두시라 피게 조신비 계급 응아르메 망비 케렌토바 쳔규 주시 시진핑기 갸가르기 딜리사바라 보스르 계급기 구지민의 제좀 팅 좁게 바로 슈바단지 송시 계신 야낭게 보스르 냠레 람즈기 로니슈리 신기 피게 총제라 규림 딤베 권에 촉돔 나오다 보스르 계급기 동림바 침부시 뉴바 뒴비 치괴바 마제 보스르 냠레 띵습도 동규티 최고 카가 되낭 유치 송규 로너디 블루이 보스르기 피게 규림낭 중국이 톡도 바로 숨투 딜링다 기센템베 냠레 로더 시행보다 주시 시진핑기 되낭베 최고 사바타 체덥사베 보스르 계급기 냠레라 대외 카초 세류낭 유지다 공기 중국의 보스르기 콩도 갸지르 동타 보스르 침베 냠레라 군디 후타당와 대통령 고이 콩양기 냠레 도시 쳔보다 피게 조신베 계급당 촉송 균세 메바르 갸지르 당 유베 문진낭시 공기 중국의 냠레기 도시 당 최고도 마세 텐동 사비 응위칸 사바타 멍시 지구 냠레 락제 냠주 소기 치답라 딘히 응위니르 냠레라 군디 당디 보스르 계급기 튠지 냠레라 대교로 응위 튠주 제유지 딘유 탈루 딜리사베 제좀토 최심 중위 딜리사베 작담낭 첩시 디자타 변주르 뇨송 노르시 멍위 미주링네 비리지 코르숨 군디기 냠레 띵습도 당와타 ngale tuisab rengxin tenpa ta. Ngale changyong yinpe geji diklam zubar gundi donwa. Choma mala gyarso ta gyurchu jeba kuala jibu juyong jibu juyki sadar zongla ta pege rochimbe gyegabgi tuisab rengxin ta geji xuewaan chiru donwa che cheyu. Lono de polo hi, singna, bosir gyegabgi nguenzin jikdun di chachu nguesu gyurwara ngale tongchin che di. Mengxi jigui ta, chui dian di ta, cheng zin pian zun di du, nyo zong dup di jian so gi ke gong su, nyam le nam zhan xib zha nga le mawa tun kyun yung war gun di dang di. Mang so, nam nyam le gi chum zhe ngui su sur du ju gui. Tui zong su, bo se li gigab gi nyam zhi gie so ta, gigab ni shu so ba, zem ni cong tun zeng zu su, chok ma le di su tun jur chi shu qir dong ta. Kho la shi bi ju yung ma la gi, pi ke zhu xin bi gigab gi ke bian ta, ri shu nga le le gwar cun gyur gun di dong gu yi yu. 중교로 보세르기 응우주 냠레고 랭급 로노디 포로히 중교 대초의 뉴버케진 듄토비 문제는 그 유 공기 중교 피계기 냠뇨타 락제 모투 냠주세디 비계 조신베 계급기 뉴버조종라 갑교를 세바타 사베 응우카 사바규 피계 조신베 계급기 랑디 땡키 제베 존에 남라라 갑교를 세바타한티 에시아 샬류난제타 보세르 계급와라 랭미 지수 치료 동교로 나르베 군디 당네 에시아 샬류 계급 대외 망화 보스르 냠레 낭쇼규로 탐람 뛰고 시송 협시 중국의 니도니 접등류 보스르 주시 계급기 겐쿠르규시 로노디 폴로이 니 니도니 접등류 보스르 중국 로라 지구 침부치바타 중국 주시 계급기 게르쿠르신 보스르 계 콩도 갸지르 동위 중제 나르베 사텐도 당니 인도네시아 수입의 콩도 사바 보스르 계 냠레 람스카나 대외 레뱅앙 냠디 도규로 로람 체규 지구 지기규라 무이로르뇨 존타 미드브링뉴 청진첸제 미주링네 베리소 켓본라 춤제 대외 마마 돔니에 보스르기 마옹베 롱니 슈이 젠기 피게라 멍싱아레 레바 딩토비에 리뷰양 지기 유지 송유시
1: 콜라시피 쥐곤니 미리기 디기타 정화유피에 퇴몽기 차사지 임파타 대외 흉차 록튠제회 콜라시피 쥐곤 말라 쥐곤니 계급 각기 미망기 후르다 베다기 뒤엔 집에 뒤엔기 뒤엔 Jordan Ki, Ho Sai Ki, Ben Laden Lobjian Ki, Gigan Chim Hua, Hassan Deja Ki, Nidong Nishu Zhang Lu, Dawang Gubie Tse Jing Ki, Zhu Xi Xi Jinping Ki, Shanghai Nyamle Zeng Zu Tong Nuen Zong Dui To, Dawang Zhan Nyam Ta, Gigi Chim Gyong Le Zi Song, Chuang Wang Jing Lu Lak Tar, Mi Zhang Wang Jing Gyo Tar Pi, Cha Ju Ki, Dun Cho Le, Nang Jin Jie, Di War Chi Pi, Du Xi Lak Lin Dar Gui Pi, Ko Le Ji Bu, Ju Gyong Chu Gu, Sem Nian Ngan Dun Na Xin. 테니 콜레지뷰 폐개기 최고타 콜레지뷰 댄자기 최고 콜레지뷰 시베키 최고 제된치 조시시 진핑키 되나회 콜레지뷰 전신키 최고 개진 신시긴피 콜레지뷰 최경만라규주타 최고 창도동화 중크로트 기수표타 중크 주시 코된치 규지송샤 하상더지키 민알점린딩히 요란탄 푸규르체 외투급 사바리피에 미르키 시디탄 피겔차자키 랭겐지라 람타 징푸예 로게줄라쌈콘 냠제게 소주티 게급카키 게저슈리탄 춘미체티 게지레튼 탁수지팔 정만 냠레키 레디 준부탄 게지 침공기 제시 땡기 제피에 콜레지비 주공기 락린 사르강시 다르고초휴 원간 투급 신내송 Chokyang Rinlu Tang, Sungkong Rinlu, Zianwang Rinlu Jie Tuen Pa Tang, Xidi Cie Yi Tang, Pege Ge Cie Ki, Dianjia Ge Cie Ki, Yi Dun Ki Cie Yi Jie, Mu Tu Gai Ge Jin Yu. Tiena, Kola Jibu Jue Gong Ti, Dun Tu Ma Gyu Ci, Qi Shu Ti Pia Gak Zi Tu Su Lip Yu Pi. Zemlin Le, Chongwang Rinlu Gyar Su Tang, Jik Su Chim Gong Din Song, Jue Gong Ki, Pien Nu Qi Ru Dong Jie Ji Pa Ti. Nguyen Ki Tu Gup Kang Si Le Gya, Gui Ku Chi Wo Yu Ji Song Xia. Hassan de Jihie, Zhongkui Dunpie, Mijiki Liawan Jiktun Tsokwa Dunpie, Du Xilie, Zemlin Gikapkaki, Liawan Jiktu Jiwatan, Ditu Nyamyongki, Chiru Yuki, Tungwe Sedun Jihie, Nyokzin Jihue, Kolejibu Rengsinki, Jelungki Duntu, Gikap Kangsi Yinshong, Tepke Rengsong, Chimitubla, Rengiki Dupju Konar Dinti, Gane Tsangma Sitab Jihie, 给及基础期给及学历了电梯推梦给文件基础之物汤垂门了电梯给娃生活娘们了电梯你给用特别接电梯推梦给开篇基础之时期军前没把切入当梯新年可乐之部人心期展露了卡带脚片念书前不是恰图集送学 光期，该期批改中心批改课期推测人心态，该期学完七十多个年，可能是批最近马来就去南屯开进行时，可能是批落脚念头他改中文年，明日期制作批改也得去，春秋开进行一部谈，西的团也是谈批改团年，俺们来了规定动物节期，多批开进行开始。 文件团员身边，可能是被最近买了出去，该期批改中心批改课题推测人心态，该期学完，今年肯读七度没不谈，该期文字这些书开工期，根据批人记录影片，可能是被最近去长沙人心态，我一篇人心了，存心不过一不是。
2: 第二天，该级列团主跟去，可能是被老早去日学体外盲杂念不通，可能是被老早去女博抗力团体批改中心批改课批改忘记他，该就是话，据他绝望解了，体外增加多少规定动作，批准他，可能是被主讲麻辣了，体外损修改不通，体外偏女七十多话，体外日外就不接永久日结松下。
1: 哈桑德吉希，可能是被最近国企中亏损失体，中亏西北企南屯石木西出血。太阳中亏人内企，太阳基础没不谈，赶忙团结特别动火。西角集团塔团不用得谈，每团不少交七八团土日去。那我西北塔老出提塔，听着给姐姐这晚汤就七八六零南集体，可能是被人心企干点些活儿。
2: 老古丁十七月不是，基础期冷露民族活动，人类给给教民族活，偏给给土质民族活节给给刻画，偏村村教堂，咱娘们俺们来去看，开巴提东土给开亚三米个画，别的堂偏村建设真不堂，推木头也天用玩这片，归属属各路节归些送去。
1: 哈桑的这些,科勒这部究竟体,怎么能给个卡卡,迷茫给推木塔,普给开边塔,正完月了,明日给对人塔,两万塔样,正完月,用心切回给及推步给对土,给个卡卡,天爱推个康熙来看,给这学这些课,太空接不来,卡点土,冷够没不马斯,娘们来接不来,卡车东东面。 你去接不来，给旁汤水接给面。可乐这边就叫南虎塔修建塔来给别看，做准备接一片中块，充满人龙我们特别塔，两连大罗塔。明日去两万集团队做对狗规定的话，可乐这边就叫队伍仓头东去，中块落水塔，中块去西模特来给别提。
0: 要让普京撤回泽连勒在其电力人行塔成立暖心月结送托。第个来过年别不年初，普京下个月他继续给解决了，现在三月他蒙西组军了马交接不接机，中国重视批给了地球的开心扩展解决。主日底下呢，托他派了总统，可能是被批给给单位出席时，南西军统他，美国的派了话，去天空滚吧。 木星勇度送我建议，过了十倍行列团结了，军队尽量归心愿。埃及及行列新旧的呢，大田罗多新旧抗体秋天新旧被保证吧，哈他不一。中国参与及行列天空了的呢，怎么能给美国俺这几个咱们所有不谈？行列停留间隔特区团结三不七个月被建起，现在三队的重新启用了他的动作，内部开心投降的。 行列经营六十期，提出内部开心团结。中国餐饮部书记、车队巡守团、戏剧促进新区、劳动力区阶级六十七公司、军团硬十九千年团部托瓦团、天国餐饮传统内托吧。策划随托吧，内部女士国部阶级、劳动业那个基层活动经验，那么些人别争论资金了，可得教育继续学习。艾赫迈德哈达不一。 秋节团结呢，中国行列秋季的北巡运输全部性也不谈，三只组团秋节以团队团，多个人形体结合及主力地下团交易。中国村里边，团赛多团，那么些军队来参别秋节那个忙不，几心节约。天堂切记，热点行列六十，拥有了团结团结，米特不人团，明明能住，江苏城西项目协议来的团，那么秋节没来。 团结及绿色卡能，俺们这顶色企业越解决不成。中国阶级不差的行政兄弟抗议，阶级级别，年度二十七六，阶级不七零线批给给年轻学生。中国城镇创设组成了工地顶色当年，总参谋赵东协同团，乡参谋了俺级协同，重组参谋了朝外协同及教育用的工具团队，实现重组俺级阶级，解决国家核心事业。埃及一样。 行列停留间了，同哈乡全部解决。年度二十三六日，城镇行列全国团结前列，只有六十在南京接的，只有六十在南京接不嘛事，六六天机动团结人解决解决不成。还得不一，城镇行列一团结起来人不是接不嘛事，不怕的给他们那么样，也是等于。行队的城镇列队局六十七镇西多都不谈，团结特区连锁动画，团控三镇冲突动画解析解决。 行列团在查到总团团、查到总营区、行队团，出了特别加计划、集队接班了、绕接的，永不脱了亲友不是。中国重视教育的塔克东区的团列人不是这么明白了，第一结棍重视及蒙西组团团级别协助，面对苦肉连锁动画接了接不谈，针对团参加，确保女局长嘛，面具老不是说结棍数。 军团硬猛硬当年，袭击歼击工地马拉军越界绝不是。重视级女主席被组用了工地东军呢，中国重视教育的团结动员，谁就也能团结坚持些些。我心疼为日军呢，虽然为了应别多些列，中国强度批给了工地动员，确实没得不允许。他年纪没些几年之后，中国新区这边妥当连锁动员团，甘伦吉列给六十七点当年。 这星期改变比赛没得当月，军团目的地女军送给他们嘛子，三月底当天，新来的越南女小将进入监狱。还得不一，中国老龄级批给中心被结合了，六个开心计划的，普及参观团，戏剧给解决了，现在三队团，蒙西组团接了蒙语党话题，中国重视批给了，代表了开心参与。 Tidang chepji gyekhe minra wey lamlu ki mungshi tang, tunkhung ki lekcha, saje lamlu je tang, mibor ki chupchara heba yubi. Rang gyekhe gyene zyu la shi zung ne dulin tang, jeshiri zingwe ba yang tong tuba je gwe shi ju bashi. Longa chen juan nga bashin, zhonggu xingle tang chongsi mungwe la peke dongyo takyong je ba tang, chongsi pcho yong le targe dongyo tamzin chashir je di, saden chukso tang. Zedian Zhukso ki tabju lakdar dingsab xinhe, rego sabye zhuri yama tongjur tongki tuynu tortong chachu la gundi shukchin tongkwe batang. Dibzu liri tarke tongkwe chachu lakdar dingsab xinhe, nguntun tan juku chobye xingzhu jikxie sarsu tan pechu che kwe ba. Mitab rinu pechu tan, rinu xingle peke la gundi tongkwe ba che tuynu bashi.
1: Chinti Zukti, Longo Ngabju Lazam Songshin, Malaysia Tan, Zhongku Gekam Niki Zachu, Tugi Pugyu Chu, Ngarwe Jisabdo Jinkyu. Gekam Nipu Uchiki, Tumu Niti Huo, Mejun Zhihwe, Sendo Jinki, Longo Ngabju Sabashi Dukyu. Malaysia Chintong Bu Buzhan Junpo, Zhang Yen Junki, Mimang Chawwe Chetun Chinti Tan Li Nengkab, Zhongku Ni, Longo Jubdun Du Mar, Malaysia Chongtun Rokta Chishu Su Kyur Yub Tan. Nyamleki Kepunkan, Chepsi Tang, Benjor Tungtun, Macho, Michu Rinne Tang, Lopsu Sola Kep Yujin, Mejun Zajo Le, Mengsi Dianpu Ding Yuji Songxia. Zhang Yen Chunki, Gekam Nipu, Pianchun Daigong Tang, Rokram Nangwe, Gujim Le, Chichin Nengkep, Rimneki Tugepso, Malaysia Jatu, Zhongkui Xiongsep Kanki, Sanetiki Mengang Tang, Mangchui Chokpar, Kareso, Menchu Ngui So, Xinti Puti, Zhiwu Chenna, Nyamdu Zegwa Tang, Chuwu Chenna, Nyamdu Gehwe, Kimzi Zajoki, Nyingdop, Su Nyamdu Bu Ngunbar Che Yuji Song Yubshi. Malaysia Ni, Nama Nyamleki, Chisosi Yimpa Tang, Malaysia Yubhe, Gerji Ni, Mejun Mangchuki, Jelamki, Gaxi Dupju Sishi. Zhang Yen Chunki, Sanetiki Gerji Chisoki, Zhonghui Rinne Gunzin Tang. Tarbi Dangwa Masi, Rigyu Xianda Laya, Zhonghui Rinne, Rengu Nga, Ngozhu Cheti, Rinne Nyamdi Le, Guidi Dang Yu Jisung Tu. Kongki ngozhu chebar sikbi na, ngedong nishu zepsi lor, singsi chapdun ti, Malaysia, gedun chomgor chimu nangshuk ti, gosu chenpo topyu. Mingaya, mejun gekem nipu, singsi ti, ngamzhi to, ngumi rinne shuja tu gui pe, le tun le, gui di dong sin yu. Tishin gerdi ki chokbo kaki, lo dar pe yu tu, cimzhi gui pe, chegu bie ti, mangchui zhong ki, mengsi gun tu ngang, dian tu dan yu psi. Shindong Tang, Nianchor, Chengzin Bianchor Jele, Todam Chiginki, Sichung Dizhen Shiginbe Chani. Malaysia Chindong Pu, Lakze Cholong Mipi, Nguizhub Sichu Taigong Jeti. Zemlin Yongki, Nguintun Lakze Naso Le, Guojiki, Namba Gyunkyong Che Yubshi. Zhang Yanchunki, Misu Rinnu Tang, Zishu, Chu Jisu, Duanjiki Kepung Kaktu Yang. Malaysia Nyamleki Guomu Yangbu Che Yujin. Sichung ki lamlu ki zhumsi zhungkyur mikti. Gekam nipu, zhenze kele tujri tang. Nyamle chikyur, sichu ki kuryu sangbu zhungkyur yinlu ki namgyur den yubshi. Nyanjo nyamle te, zhang nyanchun ki. Gekam nipu, nyanjor ki, ngaryu mengsi denpu rinne tang, yugur ki nangtun pu. Tatung, nangtun sarbu gaiki donwa tang. Gekam nipu, mangso ki, chowe durwa so ki, juchang ogdun jeti. Malaysia Jisuki, Zhongkur, Tiwe Choyong Tang, Dingsup, Nguyu Jeki Gwone, Gulun Chekyur, Ramdi Chikwipi, Chukudu Nanyu. Niwe Lu Jishin, Zhongkur, Longyen Yenjin Tang, Zumri Zamchu Le, Malaysia Dingjo Sangbutop Yubshi. Zhang Yen Chunki, Rinne Biri Ni, Chonyi Pinsun Zhongwong Chikwipi Yinpi. Malaysia Mangzuki, Zhongkur Pichung Rinne Zamchu, Tongtu Jukwipi Masi. Malaysia, Sarzong Batang, Rinne Ki Chumche Namkia, Zhongkui Mangzu Ki Tonglam Tu Dukyur, Guidi Dong Guishi Nizu Nasha. Mejun Zhihui, Sendo Jinki, Longu Ngubju Sabar Kachukub, Zhang Yen Junki, Rewan Qingpu Jiang Yujin. Kongki, Mejun Ki Kepung Kaki Nyamli Ki, Mangzu Guimu Tiwe Manghuar, Pianti Zhunyi Yinshi Jutu. Kongki, Gekam Nipu, Benjor Tang, Chongtun Kepung Su. Nipin Nyamli Ki, Chongli Zhuhun, Mutu Ding Sibdu Dongwa Tang. Rinne Kepung Su, Pichung Ki, Rikzi Zamchu, Tiwe Manghu. Guntu Tungi Jiku, Rigu Nan Yubshi. 张艳军去马来西亚去青铜部西区去七段女婆模特团体

남목이 선주를 겹자 미리기 링내 규비 탄달인계네 세신번이 中央密码规矩龙津雷公给破解清朗之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교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기랑키 도고르낭규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咱现在为新各种领域工作，我那做老人呀，中央农村年轻机构部的工，表格农村局提炼给领事里在南县接种啊，阿江给搞出去，我那听的里在做用吧，听在我的音。我那听的里在做用吧，电话音。罗电话了，但你家新疆哪路了呀？但七八样，前不是民国给民国的家的，到这边哪路了呀？给不是给他的，让你肯定是去哪给哪给进过这是哪的。
3: 啊，那是，他今天是像俺那组接到起，通过当公共你提起，他俺那组干部一年的，大概年薪还过了多少？俺那组七八月吧。我听说呀，今俺那组他是前面的破门外推进今天是接这，这是接送过多啊。现在今俺那组中国南阳村镇的那大概年薪是七百，那在他的呀，是开外是，但明白开完就做一些，到国外的这边办理他俺那组去。
2: 前面蒙古可不可以退个压岁的这些送多了？
3: 那是。
2: 现在这俺那做到这边登记个工了，也就蒙古可别接送吧，这个别下载正规的这些呢，接下了。老老老，他家也的呀，他都今天做你多了。
3: 啊，对对。
2: 当不的他冬节退了月个，谁的家里生的这个，也给他那手里的错峰收多啊。
3: 嗯。
2: 我的没忙不到退休的，咋查过一堆怎么月的这些的话？
3: 他
2: 让给个抢修给他，前不是是吧？你退忙位退休的，只当到啊，九几八年的，七六个到啊，准备办了这多了。
3: 啊，
2: 他加上抢修是就咱们那么些长啊，钱不赢吧？开始俺那做出去也过没七八七十了，俺那前不是给卡索嘞，过了不多啊。
3: 嗯，
2: 他加上前不是，我们国给可不得个别接了因素呢的，俺俺那做给说过呀，是吧？他送给给六百天的几点别给，过送。
3: 작业了呀，他退休的可最高的是呢，四五年呢，西藏是过过的。
2: 啊，那是他，他第一次我让俺那是呢，可不得给差别接了呀，他是过到了呀，去前边我过个六百多元的退休的接他啊，四五年呢，西巴尔过的是过的。
3: 哦，大概是，他六百多元的是过的吧？
2: 嗯，那是。
3: 老大开始他他过了几米呀？他年底过新别接了呀，他多是吧？他新年是吧？他多，我们可不给过个月呢是吧？他。
2: 国送给他马车牌的退休的呢，去年个七月，啊，但是人不人年的那他也是吧的，前不人年的他也给冬节退的这些人噻，嗯，俺那都可给不赢了，俺前不人给，除了不的马来空呢，他吕布亚送给不给增加点不的这些了，真多多了。
3: 啊，那是他，但是我记得俺送不来的，他停车时的话，俺那说他的可不的去，可不说了，他的。
2: 嗯，那这的像俺那做抢救我多下边那些，到我同的，广东松松的到我，就基本的，他啊，上路到我身边爬的呀，这他的通拉血的吧？是是是。
3: 啊，他第一矿的呀，引进米的，可不的给不都大大几辆松松的到我这边，等这个矿的引进米的，他也学成了可不的，给不咋个吧？
2: 哦，大概是吧？是是是。
3: 他那个东西俺那做去，他那个，他这。
2: 拉不出去吧？他那个东西不就看了说吧？他这都是那些俺那就不会一年的，他起不收了。他可能工资这是顿时没钱给他，啥子做事差点了。
3: 当然是。
2: 他第一年啊，就俺那做，他去平均去前面的国家给人家的那，还像个钱不有了吧？他第一年都提个俺那做，就顿时他他第一年就收的吧？他第一年就收的啊，就俺那做，他像七六了呀，就俺那做两个月的一年的，他跟那些卡巴的呢，从那的收的话，就学会长毛去。今年你没工作呀，就操啊钱不有了，是吧？
3: 양권다독생님을날 태우다가 남자면 이제 장수 쇼츠도와 다 잘실라 다 뒤인도다 다 뒤급래야 안아줘 다지 지켜배는 가르송이라서는 제 우름기 다지 나자 좀 되고 다 뒤 곡슈기 가르다가 나서 이제 제 송교빈 누베디 셴베 주주리스도와 제다다 딘데인도다 제가 나서 집에 제 림다라 말라 도둑지 경수미요 말아 송교도와
2: 다 잘실라
3: 아니 찍네다 보고 소부터 이제 人民大街麻辣的样子，每名别干了呀！你没有看到广大的春节的全部以为金正给他那组前面跑呀，他那些王者麻辣的女人，他那些人给没用说的这男人给那穷人人家的，他那组这些没他们说的，他根本他不够钱了呀，不够呀的，嗯，历史他人家的钱有些送给他，钱上几百几，他来到这边看了呀，引进民间的，嗯的。 응급 기억으로서 김지식 폐지 대면조성 배제도와
2: 다자지다 롭제나로기 쿠류디 아 단더 또 좀 쉬웠어요도와
3: 어리
2: 다디 하나 수작에 나로리아 아 미지스도와
3: 오 다다다
2: 다 비차잖아 아 컬론조교 야구면 계속 기고 맞이 받자잖아
3: 다다리
2: 몰라 진지진나 비차잖아 랍자 용슈레 숨질학서 알아봐.
3: 제레시.
2: 나 재산 딘제 진도 잡아 하나 주 아 롭자 친 롭센 소도 잡아 아 약수 주는 거 봐. 우글람기네 마고에 배치도 봐. 카레 겹이.
3: 다다.
2: 야면은 미도 좀 치사야 컬론디 주주 야고 고유메. 딘제 진도.
3: 다다.
2: 나도 롭제 나로 배치하잖아 하나 주 남주 아 롭자 된소. 류제 롭센 가고 열어 봐.
3: 제제제.
2: 아 류제 롭센 스튜 좀 봐. 박사 숙 심을 시켜 줘 좀 봐. 문화 된게 줘 봐.
3: 다다.
2: 내 단대 퇴수 돼야 문화 된제 계시 조주 야구직 다르바 문화디 봐 교고치 쌍무치 교고치 모토는 좋아 하고 태소는야 점점 보이는 거지 뭐로
3: 재산
2: 뒤가라야 만화주 김다인이를 봐 보유가라 아 롭수 딘지지 야구직 겹제로 봐 은으로 공내로 봐 맹급 아 겹에다 겹으로 봐 대공으로 영하나 주 문고 세계 시작 균시 된 중심 민지로 봐 보고야 자도 되지 고도라
3: 제제제
2: 점점디 집단기 참부 딘지지 뭐인 봐 그게 겪고 유해 봐. 또 내다디 집을 유해 봐. 아니 섬년기기 라년 내디 롱대부 요리.
3: 아, 스타다지.
2: 점점기 내도디 로리신 견도도 라부 유해 봐. 하나 주기 류기 고송자 다디 뒤주기 조단 뒤제 림시 님구도 주고 유자 다 점점 문고기 컵디 로다르 시켜고 요리.
3: 아, 다다지.
2: 다 점점 700기 뒤주시비 나로리아 컵갭갭 니부 요리스.
3: 오다다.
2: 다 제가 가르치고래서나 응아점 문고기 컵디 겹이나 상화다. 문고 컵 겹나 먹겹래 상회. 다 계시 두급 약수니 퇴장 송야 강교 아 섭자 체나 송급기 뉴부디 퇴도구 아르체 송샤라.
3: 아, 리스타다. 다디 문딩 안한 저 단대지 아 자외 돌아야 더 주비 권리야. 에 급디 겹고 유스제 도스제 송요로 봐. 다디 송이 되잖아야지. 다 가시게 더 주비 유브레스로 봐.
2: 제제.
3: 다 도주의 유사로 다 60급 겨우 말해 다디 고지다 누부통약 약속의 두주디 유사 삼제 먹여봐 샤비니 뒤에 가나 중원의 신은 눈주시를 잘해도와 간에서는 이제 급디 두주 유비니 간다 먹여벌레 겨우디 누부약의 유스
2: 어 다가자
3: 다다 마세당 가나 주 등기 기란 그 송송리 대원제 가나 주 다샤 가나 주 민망부식의 능중쇼로도와 가래다 침림디 지단기 참부지를 해서면 나와서 마자면 아다 죽을등제 딘데지다가 리글리 다두리 참 도로다 참부지를 라쿰제 마들 민가된고 말에 참부를 해서 기진데 시기로 와 도스제쟁 하나서 디 참부지부지를 해서면 나와면 보시아 디에군제 눈주지를 해서 도와탄데 지행 하나서 저에 돌아 이내리 지 계획 송야 이내리 다 대수 있는지 하나서 인지민지 지 김다 게 도나치고야 저리 잘 들으도와
2: 다라지 기란 게 세제하고 쉬우시나서 아 다디 집에 기다 좀 고민급 갸에 고리기 먼저 하나니 쉬심부이 아 다 샴기 링시디 가르스나 하나주 메동다 기 논주기 자주 가시지 양디 아 선교나로로 야고 싶고 나샤
3: 아 레스타 이거 컨디션나
2: 다디 하나주 단디기 투급디 투지 서로 왔다
3: 오래
2: 뛰는 거 다 군기 투지기 집에 얘기 참된 제 진도 잡아.
3: 오,
2: 우글람이 내 제가 나 주 주지 말라기 뉴시디 퇴망부 유자. 다 내토도 매 강중도 냠시 제지다. 랑 소소르 봐. 랑가르스 보르 봐.
3: 오리.
2: 아, 매 참샤에서 로다 뭐 튠베기 매된 주 딘제지 유자. 한 퇴가 뉴주라. 매견 보배 내 주 양양 튼 거시.
3: 오, 제.
2: 제산다 내토 민제 직베기 지레 개왕기 균통기 매된 주 태기 샴세기 논준 남라. 도수 내부 치급이 전군 나샤.
3: 아, 가르카르다다 디콜.
2: 다디 당부디 시바야 차와 개백급라. 아니 면제기 초비자 깨르두기. 아, 다 침바야 뇌균미포바 치고스.
3: 오, 다다가 난소 집에든 제다. 아, 야 차는 중심백화인도 집에기 수북 난기지 통은 누르디. 난소 밑다른 능식이 다 직디 차부시라 요마로 가르스나다. 콜리 착부소래다 간다 지미 요마로 받는다 차르노 용심의 거인데 따다 참배민다 이제 군중문 중 제제 세비는 딱 고난주 소라가다 집부츠 수부관계다지 침벌 소화되어야지 너용 잡침부지 용구 유스체 순거를 봐
2: 다자시 아다 디난로네다 아 낭제 소래 튠제 망부지 아 공개 모두도 나샤 아다 직점이 나서기 면제디 튜냠도 미동화
3: 오, 다다리.
2: 대산 침림기 갸조르기미 가르에서는 다디 이야기 돈의 쇼비나 부방 가마요 시도.
3: 오레레레 다다
2: 차와자에게 매 삐차샤나
3: 对이신
2: 안지 분식도. 디더부 아 튜냠도 되네.

0: Nyangimindus.
1: Ah,
0: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네가 전부 요리지
1: 선생님. 아, 스타다. 다 다른 기란 게 송송이 자제 생게 도불린 게 주인의 대인지 미지 도나시 난국이 강에서는 알아는 주 지 다지 에 니뒤인 힘도 이름 나려야지 참부 김는 야 민간 친제지 다 고딘 민간 민배지 기억이 다 에 민간 춘주들 친 아니 맨 망부지 되고 도와
0: 다 자실라
1: 아다 맨 망부지 되죠 어디 세다 교부 교부 되고 있을
0: 아우지
1: 아니 민 바르간 한데 사야한테 되고 와
0: 제사
1: 다시 한번 다리 지나는 거 송송으로 단 되게 되나게 민 뒤에 차샤하면 하버도 안 좋다 메시데 치고 난 소리 칠레 멤버 딘데 인기를 와 이네다 소소 양지 교부 차야지도 공조 자네 밀림보다 뒤님도 정리게 제다 도바지 면제 총관의 양미 어디 야부도 쓰일럽 딘유 딘데 님보 사는 게 요르 봐 다 계속 딘데 소소 세보다 챕직 마세지 하버도 원만한 주 부춘줄 대비는 다 부구 즉 첨본 마차 공례 부구기 다시 수부관기 침변 뉴비디 쇼약 니가도 마선이 첨부시라 요르 봐
0: 다자시
1: 다다 세상 진 안한 주 야지 생겨 돌린 게주 인지 민지 디테일이야 돈한다 계속 나비 이네 지 전쟁기 멤버면 전쟁기 제 경험한테리아 근데 쉬어야 돼 문제 개침부지를 잘해도 와
0: 다자시 다 단도 메단에 디 르뷰 지젤이야 저도
1: 아니
0: 다디 르뷰 지젤이야 식시하는 체시 된게 제바스 딘디 수송샤
1: 당
0: 하나 수 집에 봐 뒤신 안지 분신데 동배 겁라 르뷰 지제기 지지제야 면제 好客 주네 정어 지네 아 동괴보다 다 닌지기 지팅다디 지제제야 好客 촉주례 미게와다 최수인 수습시 나로라 면통티 팅시리 개념면 토라
1: 아 그래서 다디지 야 페이지 기능 소소전 딘데지레 개바 유서자 지다 보기 인부 간시라 양고 수부 지제디 지 수부기 다 그래 돕슈가 미안한 수부기 누비 치중다 저와이도 세상 양고 지제리 시제 동단지게 유서 더르든 셴나다 에 님은 지금 나리야 소다 인생직서라 주주 니스 디나는 망줄레 템은 시인 동야 미에다라도
0: 양게 쳔부 슈인 미 동딘디 템은 시리 게미롱 스치치샤
1: 다다 시스
0: 레세다 숨부디 추츠미 면동 왔을 때 제도가 당 하나 주 니담을 야다 조금 망치게 직 전에 봐 워마다 야면은 차로든데 돈다 메디 교고 가르 마 팀제로 와서 변화로리아 변도 되고 있을 때 직 손에 어리 아니네 워마디로 봐 또 워메 난기 깨이니리 찌가르기 다 메기 뉴버디 집텐이야 누가 와리스
1: 아 타고 뒤치고라 하나 전에 계속 나나서 넘규인지 면다야 망체 죽으러 봐. 다 이내 가셔게 답대주죠. 어디 죽음인도 다르대 오면 저부터 가자. 오면 전문 대직 단시사제 디다면 디맹기 누비디 마지역이 여러 봐.
0: 어 다르지.
1: 아, 레스타.
0: 다 야면 시구로 봐. 다 시구스 되자만 하나 좀
1: 신도 모서는다.
0: 어디 이제지 규모로 봐. 규르시 딘제지 인자 다 메기 정신이야. 누구 리스 딘제셔도 봐.
1: 다 다지.
0: 어. 다 제자 딘제지 인바 단단도 yunrin tebe neri ki men diyan kibbe qabla rana kangsha ki men tsamsha ya men menze kangchung du kanyu chi ning men tola.
1: Aale, tat kiran sunya dengye jidang korob sus dinde sur sikibra pishashin nga nangzu kashiye jida chi gyun dengi nga nangzu diyarwa ta jimbungu yugi nyele soba.
0: Tara rin.
1: Daga nangzi yang chi chakshi cha ya gne dinde gyun deng tara indi sashin bi yungyo indi yina yang qabde qabde li ya chi ta susu subgu o danga dasha indi zmi di na kangshi yang susu sechuk na kangshi chi 차나게 창아르티에 낭다민도 차시디에 낭다민도 삼야 제제야 저저저리야 다레 님카제지 민스기 민스 제샤니데 요르바 다제지 디릭 제비는 단도부도 랑게지 차기 지카레 창아르 춘진다 다그네지 차시 춘진디 지 멘티 뉴브 레야 딘제 균투제다 딘데 투시르와
0: 다자제
1: 디인도 다랑게 옵즈제제 딘데 샤초 말슨 거르바
0: 다자제라 Lo, singa namso, ta tiren ki zhongyang longzhin nian zhin ji kyeb lia gong, pyo ge longzhin ki tiren ki lingxi li zhin shu zham ta ga xia wu kye su, lingge shu den xia gong.

아만 우연 추구 계급 담례 지링 우주 중에 남링게네 혹시 조비군에 전에 여봐쇼 계급 담례 지링 스로니 계급 담례 토담 대가기 조교로 초학진 제와 규조비 담례 지링라 스기유 담례 지링이 중감타 지네 지리 kīngwēn nāma rāngshīn jēgī rīntā mīksē tēnbāṁ. Yāng nā, ngwēn sē tūbē tāmrē zīnchūng jī tsūsū chēbā sīkī yū. Jēgab tāmrē jīnīn lā, xī jūn tā cēshī ngī jīn tēn yū bā tā. Tāmrē jūngkāng mā lā kī, tūgū cāngwē rāngshīn lā sōng kīp chēbā tā. Tāmrē jūngkāng gyū rīm tā, jūngkāng xēb shū chī nī lā sōng kīp chēbā mā sē. Kāng tī mōng shī tō, tāmrē chī nī nāma kī, pēn dē dūn bē tā. Ndamra lukdungan pechoo cheba mekbindu song to. Jima la yogo zhongjam ta suyde pakpe nang chokwaam. Yana, tenri ta, rinne, lopsu jege chego pechoo be, mekzu ye damre sakung si yin. Gyegab damre jini ni, rangjung songkyo mala ki chubje chashe kejin ki treshi yinba ta. Jizu jibye chasha ye kongsu dogyu. Gyegab ni, jima ta, chimmi, Dikzu xianda jie yi, meng yu xiandi jagwaam. Yana, meng yu tanglang yi guo ni, gyegab tangre jini la, songjong tang, zhugzhun ki le duan na shugwa la, kuja xi yi yuwa yin. Tangre jini ni, gyegab tangre songjong ma la ki, chubje cha xie ke jing yi, che xi yi ma tang. Tangre rengzhun songjong kuyo tang, songjong kuyo zhong, tangre chi yi sokja sonye tang, zixin to tam songjong tang. 티신 담레 꾸주 망웨 토담 쿠소레 투모토 담레 송교 토다 말라 투유바레 담레 진인 콤비 동와타 조준 시바니 계급지 담라 림기지이 송교 토다 터주지 시제 시답시 인라 민게 네바와 담라 송교 제베 다준 자지 동와타 송교 제바다 태가라 주어 유베 뉴딘 탑랑기 제시견이 담레 진이 공부에 동화 타 조준 제바티 지조지 도쇼 담라 송접 타 균두 폐지 끌어 제바라 팬더 유라 지슈니 담레 남아 진이기 팬제 준비 제바라야 팬더 유바인 테다 투송소 지마지 그고 타 지조 변조로 공부에 동화 랑자 공신 유 지조 티슈 타 체리의 준비 권에 녀종 도담 제바규 담레 중간 말라 송접 타 담레 너리 망웨 편제 균등한 된비 집에 매귀의 송종 투표인 바리 사공지 중감 네바 렉주 집에 티 변조로 지소 균두 공비라 괴대 동화 타 미다 정중캄 참주 이념내 응주로 용화 창마야 튜니 개진 대유바이 우연 추고 담레 지리니 下面 총계도 내바 타 샤멘 총결니 후진 신진기 콘수 도신 민진라 루도 링데 시자 벼수 유바타 티 뒤미라 샤타 루 세기유 강티니 신진 림버 슈베 총결타 변조로 미세 그이 마마세 샤류 초주기 디웨 총결타 추가 유거로 중규 총결 제자인 샤멘니 후진 신진기 샤류 니로 차 유바타 눕장조 타 장난 타 진짜 타 지내유 샤로니 진멘 시중 타 다된 링텐 와라 초가레 펜준 다리게 추도 내유진 부진 후주기 유게 주심 바타 부진 후주 서규기 총결 조시견이 장조 타 천조니 타 냠토 샤장权 제라 부진 후주지 소숨 띵규지 변조로 규시지기유 튜럽 니르지 봐라 샤먼티 짐신 티럽젠기 계지 정신기 조개 진조타 유거 중규 총결시도 들어왔다 접니 리네 쉬샤타 계급지 나 에이림비 유거 진중크 카 당부지 고란유 네 티거 차유바인 우연 추고 담레 지리니 샤먼 총결기 지리 칠수 인라 담레 중감링 칠수 단 인비

아멘 총결키 로아시 제수 여바인 강티 사제 자균라 지진 제주 경화 심바티 고랑 유지 치가 다 총기 유 로리진다 숨바 잠거리 푸다 추체네 니가라 차장 소와타 기비 시유 유라 뒤저 로장토 내부 집에 서지 개진 시장이 지린키 탄데 서둠토도 초조타 랭기 지신 교회타 초지 지신 교소 담자타 담레야 사공기 지신 교소 제유 담레나 소두 집에 리진 구이 담레 초제 리카 니슈쟁아타 생가 죽뒤 낙세타 신디비 답자리 니슈 쓰고 제바 디가라 모투디 소두 제바타 제조 르신 유바이 요거로에 추가기 님의 TV 토 데디 우저선비 슈입 섬이키 팀나 충여소 탈림이 스러와 시초가 마세 빵니 시무 띵웨 조람토 참장도 폐배체나 지위 담자 롱부 요에 냠나타 베메미도 넘버 셰진 담마 로부 트와 지위 띵와 차베 답자 링딩 토 추제 장드 제가라 르웨 추유소라야 시초바타 시간기 디뷰토 데티 년진 중나라 뉴르치 초기 유바이

公司天年有个全国公司清学习一把他 강대 초기 지신 추소 담자타 담레 사공기 지신 추소 토도 신듄타 인허환 구미 도만나 제소이 지신 디주 제유바리 담레나 초두 제베 나나타 차가소 리젠 구다 쳔바주드 나세타 신게 답자리 니슈 서구 추베 담레 답자리 니슈 쳔타 쳔바주드타 나세타 신기 답자리 인슈 저거야 대가라 모튜디 초두 시신 유발이 대야 진중 교육이 차르궁은 휴지 남레 지니키 차르교지 자균라 미응을 좀 진급줄 하자 유발티 샤멘 우연 초구 교육이 롱어소 내유 차르궈다 지린토 담레 중금 릉중 송조 교타 도마르 낙제 지신 그 답자 진세 링테 최고로 조선 류제 교제 주요와 마세 나르기 중간 크루요 송진 제베 멍히토 터둥 추가니타 최고르기 천대 중간 파게 그 추도 류제 그 담레 몽탐 최삼 소자 죽준 세요바리 릉중 윤중 유체니 타유기 윤조타 쓰이블라 신의 준비시 인바마세 미답기 그리 제베 지슈 통금해바리 시행야 나르기 출로 제동 남타 참이 추초 서신 동라 신중지 냠슈 런신이 조르거타 사비 체지 남레 지능이 토타동 미미 디웨 송경 규종네 답자리기 세 최와타 소주치세 기내식 중요바타 대단 첩직도 신수 조제 고모타 세카 딩카 토카 초라 슈이 삼바소 남바트미 나조타 미다랑중카 첨듀냠내기 총결기 중야 지리식도 주의유바이 명예 차라 내 대가라 초제 토에 성교라 되니 뷰제 토에 공비라 대교 체교 타용 제디 계급기 중감 숭제 때도 동신 유바타 계급기 사제 파르동 사르비에타 송교 집에 남발 예수 동와 중감 크루요키 크유이니 토담 춘진라 흉리 약바 긴감기 말라 개진 송교타 라수의 레다 개진라 중이로 꼬이디 동와 제체니 중감 퉁궁 송교라 흉리 약바타 존에 사고타 존에 캬고게 바소 고추 지주 쳐동와 수준 튀내게 느규 춘중타 대뉴 줄괴라 그대 쇼진동다 동미이 말이 개세 군이 샤메 총결토 요거 중자나 배배나 샤메 총결키 요거 중교 고란 유타 정수 은소 메인바라 더동야 우연 추구 담레 신이디니 군이네 요거를 준교 낭세 내게 담아시 레도베 군이 내 대가라 요거를 준교 나와 필조로 그 수족이 세남초 콘도 센터티니 팅디 미예 유루고래 레사는 그 주시베 샤만 우연 추고케 계급 담래 지리 모조 도선 주베티 리제니르 다 주르슈게 도트리 렌제는 아주 리제 세부터치 렌제 주된 자고

0: 키랑네 켄드베튼
1: 키랑네 센드베담
0: 강종조링
1: 강종조링
2: 승리 예군 감사 단들린게네 생구초빌레젠디니 중야룽진인티지급리군 표가룽진키 강종조링시빌레젠디니 ngani thing dile zen zum di ta nyen chue shu ke mi ma kya su yin ti ri ni zna ku be ling ge gi nyen lam tu pen jong xi zi chong gi la xie tong me zong gi jia zhen nan ni ke da so zong qi le nyam le kan gi gen gu wa zhe xi wang la dan zhu lin xu bi nang tuan ti gu ji xu yue
3: tang du wang da ran ge ti ni dong xue ge ge dao zhu ba la nyam le kan ti nye jong qiao re la tang bu ti du zha ba me yu zuo gu ming a zu xi ke ta ti ka re ma zhan nyam zhu ge 가진염래 간들아 지금 주어리라.
4: 네세.
3: 대디 대민 아치네 갈더니 가서다. 미리 라시디. 냠발라서다 마냠 공배도 얘기 제도더니 다소 다 가서 민아 지게 갈로갈로라 얼츠 맞아 틱틱스 되네. 주어리라. 드네 다 코네 시행기 다 잡조다 틀 시장게 잡조와라. 티나서다 자체로 제로 제로 진다. 다대경 아니 제되네 미랑 납주 납두지야들.
4: 아, 네세.
3: 더볼.
4: 레미고르기는 덤제라.
3: 뭐 더볼랭아 좀 앞뒤지야라.
4: 아, 됐어. 다 텐쟁은 이신 카르카르스 타기나.
3: 텐쟁은 이제 되나 반대야라. 저보. 다들 뒤 반대 뒤다 뒤라. 가서 그래. 정신 병어메리네 시작.
4: 아, 됐어.
3: 뒤지게라. 드니 최대 다들랑 작업하는으로. 최대 다들랑 다람저 생매기 같이 다 뭐 담배게 수주기 같이 된대게 다 가서 라다디. 다들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nyamle kaaru yondu tsaba ngato tyuzo kala yondu na ya soso yoke nanga lega tewa tam ya chaha lega chila ching ya nanga lega tsara ta tsu rangja ya nyamle kaaru yondu lega chi tuksu chiye yobla
4: nesla si and kandar ta chonzo ta taa nyibjan gyan rizbele
3: lare la ta chonzo ni nalo shukcha ni nalo rizla ma zin ta tato chaka chengi kunda ya chonzo shidak chunuk chonzori, chaka chonzori, chazang chonzori, shachio chonzori, tading chonzori, katsakani yobla.
4: Nesli. Ta kuna zui kanga, shoge zuo yungun ta pa lo?
3: Larili.
4: Rizhibar?
3: Larili.
4: Nesli. Ta tuyanzai di zu kabarji ta nangyo nal, chingi gyuli chi na?
3: Ta di shigazi sagu, shukcha shigazi sagu rila. Tini yang nukso wangi kaan nekala di kari, nga nekala tuksu. Lorege chanyom yombab tila chachabay dina yombab korang chachana chi sumju tu tinti yungu yawar tombo korang chachana chi dya laga yungu yawar
4: ta maza
3: tuzu ta chik miigi laja inari tuzu chachana pit zanatin nyamle shirka la ta nukso kyo tombo korang la ti maza tuzu tuku yawar chi sumju laga tu
4: ra tuku yawar ta kirsan zangmen sur chiri
3: kirsan zangma kula tuzu ra tuku yawar
4: kona zo lemi tiki yungu chachana ta mashi de lega yong ma nyun rizhi dhiriba dhidhi ya maang dhazo kazi zirish gochkyayi na liya
3: ta ti sosyo ki tas karsigar kimzang nezu la zobo ti kimzang nezu la dhugi la kaxi la chashabu na chi sum lakzu kaxi la chi nyi lakzu tinche ta jidang ni chi nyi ni ma chak nima la lo la yong ba
4: nesu anu kona zu kandri ribil ta nima ni lakshin dhiki gangi shen je di yong yorba ya kaxi di goni jangye dhindri yorba kandri ribil
3: Tā tsū nirū chāsāng lāp kio tāng rīla. Tā tīk tsū tīk tsū tā pīmē kī kāchī tī tā sī nā hori pāntē tā yī tī shūk chā chīk tī kī tā shēng kī wā rīla. Mā shī kūrāng chāp tū shēng kī wā
4: rīla.
3: Yōng tū yī chāp tū shēng kī wā rīla. Tā kī mā shī wā kūrā tī tā tsū rāng nirū kī kī tā tēnchā rāng kī kī tī sūm tū yā rīla.
4: Ālī kī kī
3: yā rīla? Yā rīla. Tī māpochik, lopchukā māpochik tuyo yorila.
4: Nesli. An, dii sur jirir rwa, jir shuola, ta sozi minni, sozi yonzi yagli ngin sur jir
3: jir dir
4: rwa. Rila. Kaan isi nabang dian di ngan zu ngumirini shuusha jin dir rwa.
3: Rila, ta ngumirini shuusha ki dharan ina, ngumirini shuusha ki junzi bachik ngun chacha bachik ngun chacha. Ko ta ma junzi chi o chi ko tuyo zaba, ta mi māpochik sozi yon chi uro la.
4: Rila.
3: Ta mi māpochik ma sozi yon chi tuyo zaba, ti sozo, ta kozo la ma lab tsari maashi wala tini tichigui la kodoran la geja chini tat nga jaga nuru zoraru lega chini yundene dena kyocha doyo yobesil yaa soso ra nga la yaa kiching na ni soso tatu nini kyocha dangani kala nuru dagi dira
4: ko chigui a tindri nal kendru nye yorbe
3: o yorbe la
4: nani daya di soso nal da
3: o soso nal da tini tatari da tatu nini
4: kagla di
3: o tsu kya
4: chigari
3: ori la tusu chigari la
4: Tadusjene ya danyengwe desine legri ya rawanchim barje jibal nale jigi jigi ya jol teri gan
3: jil da ma quran ti nyamle kan ke nalo la chacha na rawan ti tan re la chata ta ko zan la na tro ni sho khas gar ti pujo da jigla bra ti su ina tin de jigi jigi jigi ji ya tu yong ne gal la nur le gal yong yong ji tus dan re da kon zo shine na ji she kon zo u ti kon zo ina re kan bo chata tu su jue be da
4: nus le se māngche ngānsi chōngsū dāgnē rī rā ngōji chōngsū sēn
3: rī rī rā ngōji chōngsū rī rī tā māngche chī
4: tā chōngsū dī yungu nē chā chā nē zō xīng lē rī bē lā
3: zō lē āñi tā nī nā lō lā māngbō chī yō rī lā xīng bā yō rī lā chōg bā yō rī
4: lā yō rī bē lā
3: yō rī lā tā tī tā tū xīng kī xāng māngbō chī dūrūb chī yō rī lā
4: dī nē bē
3: sū rī bē nē bē rī lā tī kā
4: rī bē lā
3: nī nē bē rī lā
4: nē lē lē 다진 딩이만 맵제 주고 내변교
3: 레레라
4: 아 내진 사지 가 간다 좀 디난고 사지 가스네 레레
3: 라레레 타 좀티 샹 마보시 드루진 드루 내벨라 그라지 저렐라
4: 아 내슬 응의지 존스디라
3: 올라 내벨지 저렐라
4: 아 내벨 존스지
3: 올라
4: 아 내슬레세 요양 디디 근제 여벨 내가 용서 디소레 카르망조 디콘스디게 어서 레르벨디
3: 다디게 다랑게 소제게 나로게 뒤뒤딜라 차샤바이나 제제 자랑여라 제제 구슈즈지다 노스칼라 레게 돌라 슈 쳬보여라
4: 아 나스라 간다 뒤즈 준비시고 용거라
3: 아 뒤즈 준비시고라 카데 니만남라 차츠서 디 용거라
4: 고즈그니 시네미 테린 용보서가 좀 뭐 이야 야보르다
3: 젤
4: 뒤즈이랑 완침보세
3: 젤 소스 뒤즈여 다디 노스 용치 소스게 딱가스가 김장 걸라 차샤바이나 바조 베게 동에게 젤라데 니까 미사게 그라 용기라
4: 대기란 게 단대 전제 배치하시는 된다 알바는 너무 여래드네 양지 기반된다 된제 여래다 찍지마 전제 신배가 된제 야면 전제도 찍 배사서야 서로 된제 공부시는 요 아이라
3: 열라 다 삼로 나사샤바는데 가서 그래 띵링 보직 다시 일단 다르게 다 대다 디반데디 맞아다 들은 있는 지 뒤쪽에 야르탄 주자도 야르탄 들은 뒤에 하 노스 시다 시 시다 이날에 벽이 사제 신다 이날에 진짜 당이게 잠시 때 왕게 다 지단의 대상이네 네 총리님 휴자지 왕간 또 뒤져봐 왕간라 주 축제도 동안 얘기 삼로 해라
4: 어들 이 자외가 내 땅인데 뒤셔야 자와디 겹친 버려 봐라
3: 나를
4: 야 튼제디 가나지 튼제디 미다 기세 휴지다 유산부자 임부 간실이야 미리 라시 솔레라서 제나르 봐라
3: 나를 아
4: 나슬세 아 반디지 다 바세전 코나자 아자지게 소리다네 가진나 다세르 봐라
3: 지난 치에든 니지 니가 한다다 니만 일라 지난 사지르라
4: 아 사지르스 아 근데 반데디 좀 바세션 가제즈라고 그러네
3: 반데디라다 콘 점진 니즈야르라
4: 예와
3: 타타츠 뒤로 찾아보는 하 좀디 잡아 반데라 나비자스 시가르라
4: 아 네스네
3: 마틀 찾아 콘토알 찾아 직동 찍어라
4: 아 네스네
3: 원래 다 점진 요르라
4: 아 야 거기 규지다도 봐
3: 규지다 가서 가는 저요
4: 아 네스네 아니 디디 다다야도 디지멘럴 디즈 링제르발
3: 링아요르 타티 타오스나다 디차장질라 드니마 십시 락들레길
4: 아 나살 예질 숨게베 차질
3: 에 디타오스나다 숨이어라 네보시지
4: 아
3: 데니 체도스
4: 아 아니 콘즈지 차차지 디지
3: 오르
4: 타오스르지
3: 이타오스라
4: 아 나슬레세 아니 소지 단데 명예 잘 소지 다그라리지 바
3: 에 다도 다 소자 드름 하루지게 원래 춘업 정도서 소자 니얼 찬
4: 아
3: 단디 니
4: 인기 전지를 줘봐
3: 어 마오 직체를 우자 벤지
4: 원래 아
3: 자전능에 개다
4: 자전능에 개다디
3: 어 니실 다 소자 그라 니얼
4: 아 네
3: 마오 직지 임발야 소자 니얼
4: 아 소디 된다 반댕
3: 소리
4: 넘부 드리지 봐
3: 제제라
2: 승리게 텐디 중앙 롱진 인진 지급리공 벽에 롱진키 강정 졸린시빌리 잼비삼 다시 얘기니 샴라 모듀 내디글 롱진 레군게 치리 레센 샴다 카남 세노나

AI 투미년주 투럽사변고차 헨게 군캄상 너니 미터진 느끼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별리 천생도록 생편 헨게 구캄상 샴러 직된 속배 뒤시 댐벌주 경규 런부사발배배 괴지배 치지리 천슈기 원래 헨게니 편조 님지 총기 광부 겸다종 Chaksum Tsui Chu Dun Tso Wei Zha Khan Ki Tong Tui Gwar Ki Gye Ti. Gwa Chu Tu, Tso Cham Zha Khan Chung Chung Na. Ring Nye Shek Shui Namba.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在数据推送仪。
3: 这个人家公开不上，想了三九零两站列在数据营，天地三九零两段做不呢？
4: 习近平去。Pabuya Guniya Sarbe Jigyab Tan, Zhongko Tan Pabuya Guniya Sarbe War Chetze Zunne Lungo Ngabchukor Huwete, Penchun Dimche Lokchin Danawa Tan. Li Jiangki, Pabuya Guniya Sarbe Zungli Tan, Penchun Dimche Lokchin Danawa Gor Tan.
3: Xi Jinping Ki, Madisa Yi, Osniye Zungdung Ki Gene Shibara, Dimche Lokchin Danawa Goro.
4: Samlo Sarbe Gyanlam Sabar Nichi Chi Jibale, Gekab Ki Jili Mala Zugyong Che Di, 창의 유구 시튜인 냠내 용파를 송경 지구 시바시 유고로
3: 예멘 후사이 차제비 수디 어렵기 남단다 가마기 딘시리 라리안 지구 제바 인시 주베 고르소인
4: 샴라팅디 선줄기 남편 시브제 남세로나
3: 디글리 군의 베베니츠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최종인인 퍼부야 군이야 서베 랑젠 계급기 지집 다다 아이다 펜준 딘지 로진다네 계급니 비와라 친지주네 농업주 코르바라 딘지슈유 Xi Jinping ki, Pabuya Guniya Sarbani, Shidi Gyazu Chimu Lingzhen Gyegab Sigui Du Yubi, Zhonggui Chobu Yabu Da, Rokda Yabu, Bunda Sangbu Jeyin. Gyegab Nibu Para Chinri Zunye, Turib Chika Zam Songzun, Chibsi Te, Penzun Yichi Chishu, Sami Jebara Sibdu Chimbada, Nibu Nyamle La Yusei Chumri Toba, Meju Rinne Gyebele Nyinshin Gyachir Chimbaje, Cho Nibu Jewa Kongbe Nyubu Chungde, Gyegab Nibu Mimala Pende Chumba Masi, 중국의 시디 갸조 침묘 링젠 계급기 레왕직둔 초보 조교로 교수 침부 냉유지 대나유. 시진핑키, 나란의 중국의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제와 공배 동교로 제대로 통진 치봤다. 직접 다다 아이다 랜도 계급립이 봐라 진리주네 농업주 코르바 고급수 지대 수균 자조 균진다. 결국하게 베리 냠내라 흉눈 겹대 중국의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교용 텁주로 대제와 라리앙 게림 사바시도 립교로 내치이대 계급립이 미마라 팬드준두유 진년류나유. 다다 아이 진리주네 농업주 담바 송진 퍼부야 군이야 사르바다 중국의 파리기 제바라 공배 유부 충대 계급립보다 계급립이 미마라 팬드준유.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중국의 윤린기 자로라 진진 치바다 중국지기 자도 타직도 댄송 치바 계급립이 파라 진지주네 농업주 코르바 고급수 지대 추원이기 제와 균두다 띵섬아 공배조교로 구디동규 지구 지지유 지대나유. 티닌 계세 직접 관계 종리 리창키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종리 말라페다 펜준 댄지 로젠 다나유. 리창키 중국 조직이 퍼부야 군이야 사르바다 냠도 배준시바다 진지주네 농업주 코르바 고급수 지대 부두응아 규직 남직 냠준라 군대 유부동하다 중국다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효용 탑주로 대지와 사메제바라 둔주수 공비조교로 구디동도유 지대나유. 말라페이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세슝키 중국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벤조의 지조 공비태 리기 개진 표바라 제도용학주 지기유. 퍼부야 군이야 사바초기 윤진 타종 집에 중국지기 자들라 무투 지송 냠보 쇼규다 중국 초하다 개공각이 니베 냠레 띵습도 당대 초니비 교용 탑주로 대지와 균제 메바라 공비 조교로 꾸디 동교 인시 대나유.
4: 디글레 군의 비외네 추 계급지 주시 시진핑 키 최중년인 유러 마디사일 록틴 다나네 공키 에소니야 지튼 계급지 종통기 겐시파를 땜지 쉬나와시 Xi Jinping ki, Zhongguo ta isu nu ye war na ne ta par za xin sen bu yu. Niwe lo xie xin, ge ke ni bu zhi wa den bu ngang pi ge zhu we na ba san bu yun qiong tu ba ta, ke bong ka ge bie ri ta nyam le le yun qie me par pi ge sa ba qiong ne, ge ke ni bu mi mang la pian de zhun yu. Nga ra ne, Zhongguo ta isu nu ye war ki zhi wa pi ge zhu jiru cai tu tong jin qi ge yu ba ta. Zong tong ma di sai da nyam tu bie zun qie di, ta lo ge kem ni bu war qi zhi zun ne, long o sum ju suang a kor wa di ku gup su zong to. Chib si te, pen zun yi qi qi shu qi ru dong wa ta, ni pe nyam le qi ge qi ru dong wa, mi shu ring ne bie ri gya qi ru dong wa jie ki, chong ni zhi wei tu rup ki nang tun yun qie mi pa le pu sum sok su dong du yu ji di nang yu.
3: Di ge le gu ne bie bie ni cu, ji jab shu ji Xi Jinping ki, ge gup ji ling zu su su qi ba da, rang zhong sung gyup ku meng xi ri qi ba, 人中机灵那错可是不切别人中松局杀界没了抗药准的推着不人心的人中尴尬没了的通过别索家的错对去了松局吃个是年度那有习近平的尴尬西北共别组织部让给给卡汤部阶级机灵组织列团了有些重点特别中国铁决定被阶级机灵冷落没了现在吃呢出不得昨天施工的人中尴尬没了的表现起来肃清吧于是随开局点别我的点别啊满足着心愿。海南测绘强的阶级领土曾是明年年度吊罗山日月其他的策略提供了与我的得失签约。吊罗山日月其他的年曾是明年推用罗松接地得失签的村里图片我的三百行日。海南罗金点我日月本让吧陈杰恒起。吊罗山及其他的代表，如今那么参与执行铁的，尽管考虑历史性的十年，这个了才用个月。铁道呢，海南测绘厂呢，阶级机灵组织的松局列队的特别重点人员了，海南及境外那里还将配送初步预备存大些将来解决有。尽管马拉给那么人心的点亮人心，军队人心及历史动员列队了，直接说及习近平去阿巴的轻松度，透过了视频能个月。你同你说这句留大话就不打直接说起习近平去中国俄所增送全国的统治前部抢下了的德西海南的测绘强纳唯一山日无所阶级机灵卡唐部俄所做不贴着南语习近平去中国阶级机灵主所所切别人中松就可以没了用牛的准心也不打切开切别人中尴尬没了的切都怕别人中增重去我在切别人中休息因为那么人心配送措施的施工者阶级机灵马拉呢就叫引起送友阶级机灵做不贴中央的派动开进细菌计划的初级成果借用人心阶级过来送给的拉索文局的成员龙岸一零阶级机灵卡给日军能心的初级七十级细菌阶级送给的马拉聚集切的初级切与拉索的民主化的定别结果妥当村镇所的切的不入的人吧拉链大的位沙公的中国门系军队沙点都清余。中国出所托教协助查办赠送全国阶级机灵的全国杂碎女吧我在退步切入清不得没去全国的那边马队总督起步东查的人中责任即将都安排那么团圆。赠送全国阶级机灵托谈局的局长宣布留着想起赠送全国阶级机灵的健康考虑你的心历史做法的全拿当的杂碎起居的所拉苏居住其实也得吉林为主阿东家美出居住一段时间的居住的没就自居界新进来学的这个三位区比赛云人人你不得提严格比例测试的军众都比较解决有龙爱人策军员的送局贴罗局人心的策略重要赠送穷国最具成本的贴最吃顿下层派的拉苏穷的海南扎六人的居住贴可能是被居住军队安排的位占六人叫做不识铁的交流。统战阶级机灵去大多么送完统战叫做的军官追拦对的借用的大多么送完统战加上短剧演了送用前有。统战阶级机灵陕西托谈局的局长宣布红名为一。陕西以赤脚属四川的甘肃泥的宁归七八的行进来改变宁国的影帖行进送给送用来军的电价差距级都交流不得沙公来改变中港派的将就送军的车阵别离的沉浸级给了陈习宁归节文局的特别约结送友龙爱人中港送局的满足力就了宁都归的党友阶级机灵卡给中港送军的媒体人送七八的七八中港托谈送局的中港科室所及七八九年满座人勤的他你三的领袖白白的投票的规矩切的三年提给满座请啊咱们阶级机灵给军官托当送用把他点出切有唯一山阶级机灵福建同母送用设计所陈碧东尼能送我些银了三年提给七六的建议行不行讲的陈碧东去能送我钱呢如果送用也不切不赢呢俺做的苦油也不停着月别恰也不得不投不得俺做出没用的我来觉呢偏得要学习热切就有现在你中干就用的没得人中看你们那个三张三十八吹起起别各自独秀形式可是他那在我的左边没几百钱呢明明能够过送如果的天天可以说月别送给了讲错了怕了结果就令其可以的设施实际建议得是七零差级做的中干军队的 大都没送完，索家的规矩索家的规矩，那么得些材料的，我们就认得东家，我们就的重要。长沙的德西几个吉林东宁重建的土堂松江店呢，朝阳龙秀的松江设计的工程王立伟，龙岩人，我们国营土堂松江村的崔西七八年，人力土堂松江的三站准备严肃去确实空白动画的，日的那在说西左土白城西茶吧来，去把切的东宁去。 俄西亚长沙的吉列成功的索家七寨松江七角，目前扎苏土白酿酿扩团七角饮食教育。深圳任务我听听，强为他们家酿不错。三年级的施工经验，怎么能用给几个吉林麻辣七学各级的组织区别？把它让给其中国解决点被几个吉林组织的冷杯托人民性教育。第六到我唐北菜今年来送，几个吉林接近拉达的七八天托呢？ 让阶级阶级吉林吃下的沉重间的沉淀阶级空白推送三百人立法参与。阶级吉林接近了，带了七八的阶级吉林三十八苦林点边啊，做不得切记，最多点边中国组织级别，提多猛些，特别扎当七八，容易热了，没得人中看，西端两面的六十八总统意识。阶级哪在的？这当局人中松江区土堂市市长宣布孙宏演起。 龙安镇的七个中央白领，让阶级阶级吉林不再脱办组织了，没退各地当地电信苦林点办啊，阶级吉林三十八组织的。七个吉林的了，熊林级别，派动给吉林参加土东活动，双脚搓对各位的，中干派的们组织的，因为那么人心松江的历史开建，村里的团巴的拉达的七八，中干可是的，热衷人心的小学所及四句，俺们为推广长土东活动。
4: 忙族列举起不了各地同居热起教育。第个列库那边问的是，建设基建工的总理李强克，在中年年北京图，为的南建设起主席陈清明谈接种南学。李强克，他来到我西北的基建书记，杰克杰主席习近平克，杰克书记，杰克杰主席苏林谈接种南年，当你不谈杰克你不知哇，定是不都懂为切，他叫俺的为谁都难学。 陆军一来初步让一百五年，俺村为的南桥谈两图，随军在朝军军谈，团长谈平均一切七宿定十多段话，偏见给特区集团了兄弟讲话，牛从马脚谈，娘们人牛腿，每头人女，女就长嘛，每处人来少些工具，你别娘们定十多段话，从马这度娘们了兄弟讲话借钱呢，杰克你不迷茫了，偏的俺们为七万真都有。 杰克尼布，陈总理空姐，从尼布五年的年龄了，加入了小金车的陈总给给您扩展谈，忙什么集团了各地动画所集团，你不提外企划准备参与，日话有几点难学？陈清明提，为的南桥提，中国几个戏剧，来年他几多大人台，当你不谈，杰克尼布，企图过去一遍，推动文件开启新时松，出在提外拓画谈，特别集团人点别，为的南谈中国来往集团做不足够了。 各地东就演习点难学，王东明接种难学学。第个内部人被问清楚，建设基建工的总理李强克在中年年衔接他的纽泽兰籍总理拉克森的西班牙军队。李强克明个中国的纽泽兰籍职务军队点兵啊，空白执行员不得，提供他给你们来了三百件不拉批林三百团新药。他当接不接，各级退不了团队，肉正七百军队执行员不得。 朝江北人路的松江人路的增林编组了军队啊，特别是苏新宇。中国党纽泽兰尼充满人路的，让每牛总来解决了切干的，让林打的干下大银币，制度的弱来特别忙活结果。上路的中国党纽泽兰去，亲自组内龙合中央的科罗巴拉，苏阿修就是。中国朝鲜纽泽兰去的年度，苏军在这军人七八的，牛总的牛就设备啷个了，每就人来说提供给你们来解决动物。 俄西亚的西德家族节目科技编组你们来制作的你们来了，熊人加把钱钱的，中国的牛子兰吉之外，军舰没把它定期收的，特别点点用久了各地东家的，这个你不得，是归他那怎么能给点点空白的，他的一切归属领队员接送员。拉克森奇，牛子兰乔吉，中国这个戏剧，罗点局的名啊，拉林达的新月把的，中国乔的土林中十多动画的，牛总说提供给我们来定十多动画。 中国交警一线的西德家族节目科技编组，你们来制作的国际版《我是民兵》制作，专业的切角了，代表界切角有接送员。 这个内控那边问的是，金融密码推送，原来奥运联看起，奥运长赵乐基在中年年。 毕竟民望操干起目了，我的南解说起主席陈清明他见面那话谈之，中国他我的南去清楚内控，让这五月天刚去成都听你不听蒙他做就难去。周六节气，他留到我西边的纪检书记、纪检局主席习近平去，纪检书记、纪检局主席苏林他从这一出边见面那天，就在体外托我他特别的团员点别，中国他我的南去来往集团做我准备去，开车点给难去。中国消息，维吉南乔丹杨图当年他结合尼泊尔推出国际牌特区组织了这种噱头。中国他维吉南提来往集团操办总决策决定，定期设谈，提为当地用法的规定中的学。乔尼泊尔特区铁平均一千点多单天，平均价格都点不起款。我祝杨来定十多动画谈，孟西之国杨这杨图的规定动画。米特人女谈女控怎么说实在的开工期两年加几动款。忙对于孟西店铺做不谈人年所开工期别的定十多动款。乔曼肉类腾十千年苦了十一杯全国全部西推蒙套来领大的款。中国小区为天南翠北

0: 내게 재림기 이제 등교 체교로 규디 단해 티웨 창샤타 카세 문바 투베 제기 총녀르 쿠유 되고시 내드나 휴 천지민키 당니 타이 크니부 치투 구지페 특주기니 지후 외대남탄 중국제화탄 특주기 튜닝 댐페 레와치 튜소와 조교 체교티 균세 메파레 띵섭도 진휴 외대남쇼기 외대남탄 중국제화티 외대남께 치조 시주기 특주 담과탄 ངལ སམལ དང སར ཟི ཤིང ཡོད ཅིང ཐབ ཅུ ཐེ ཕན ཅུན ཡི ཆི ཆི ཤུ ཆི རུ དང ཐ པན ཤུ རུ ཉུ ཚོ མ ཅོ ཐ མང ཤི ཅི གུ ཚན ཅེ སོ ཁེ གུང ཁེ ཉམ ལེ ཅ ཆི རུ དང ཧ མེ ཅུ རིང ནེ ཁེ པེ རི སབ དུ དང ཝ ཅེ ཅིན དུ ཧུ ཝ དེ ནམ ཅེ སོ ཁེ ཀྲུང གུ རྒྱ ཡུང མེ མ ཐུ ཚོ ཐ ཉམ ལེ ཆེ ཅུ རུ ཤུང ནེ ཁེ དེ ཅིམ ཅུ ཐ དུ གུ ཐུ མེ ལེ ཐུ ཅེ ཅེ ཉམ ཡོ པེ རི ཐ ཕན ཅུན ཅེ ཤི རུ ཅིན གུ དིང སབ དུ དང ཝ ཐ 외대남탄중국제와 윤쇄메파의 게림 사바시도 리뷰로 구디동시 리계변도 휴지송휴 왕동민 공세계 최고를 쇼유바시
1: 디글의 운의 배변니츠 최종인인 중국체도령 민념제 현조 주대 로둔주 코르베 천수 초진 비징토 공조제유 중국중앙첩세주지 균례오윤 개용세주지 조시 왕후님 촌도로 쇼바다지 송시에 나왔다 초쇼 투미 용원다 제재 나와마세 천딩구바리야 균유 왕후님께 지접소지 시진핑기 치로릉미다 치두릉미키미 치두빈더제기래 둔야구독교로 제두통진낭내 두릅사르바다 경규기릉부사르베 치두릉미래 둔태 남시에게진다 줍둔게진난데 치두릉미래 둔 공배다 제와유배 가조릉신다 저배릉신 덥주릉신제기 내둔럽들인바라 랜딩섭더바다지 탁주제교리야 구디땅난유 만주 직접 수지 시진핑 랑자케진라 롭종다 코와 띵습 림바다 초용내 라다르 튕규 제대 치두정 미래 된기 카조다 랭게 콩도 추바치 그시 되나유 왕후 님키 중국 치두정 민념지 현존이 중국 공대 당기 고티비 미망 초바시 인신 로든주 이링 야지 치두 빈다 남라 튕지다 치둔 제대 단단 계급기 차샤 공비라 미세기 누부든 배체유 당거소진조개부초준 중국치두령미념질현소기 시진핑기투럽사르베 중국개주된배 지조령로기공부조비도 제규타용다 심쇼직지기 중국북두념주치배 주둔조타용체대 갸지치두빈다라 둔지규롱기 계급기변조다 지조공비라 구대동하다 민계공부직교라 구대동와 중회직내 균진다타르베 중국다 치계와르기 배리념내 딩섭도동화 소기태 리기후다표유 양규기 런부 서베토 중국 치두령 민념질 현소기 수규성 부균진다 김신 개신기 쯔심서 무창와 두무무 인배 성제 둔비치바 제지 대배 치와 조보제기 랑적해진 로라 덴부로 응해대 야제 치두 뿐다 남나 둔지다 치둔 제대 지도링 로기 대립전기 계급 교육용내 조준다 중국 미리 깨다 러부지 응교 용와라 교육용내 구대 동체 돕슈 계수 비규레와유 당기 지도령미 념질 현소기 내둔라 초용례 구리체교 타종체대 지도령미 념질 현소기 차샤 뷰제 토비권의 공배조교로 구디동 그것이 되나유 왕이탕 리간지 허위 우정룡 显辉界 공세기 최고로 쇼유 村队토 개용 직접소조기 당주수지 조시순바 루지元기 미망초배 첩슈대 시지순바다 중국 지도령미 념질 현소기 당주수지 조시왕링구이 시제송바다 치두령미 콩도기 두미 링동키 담셰베유
0: 디글레쿠네 비웬네츠 중국랑쿠르솔레춘소키 치중니닌 청시비네 탈류투지탕부네 순베파레 뉴주사르베 랑쿠르 튠기탄 치중치제 장년니기 판뇽은주르 중화타 시제키 촘라 징급주부유바시 탈류투지탕부네 순베파레 랑예기 뉴주사르베 랑쿠르 튠기탄 치중치제 카소소르 치칙동니게 십주십계 라탄 치칙동니게 십주십듄 라신테 니그 투총네 갸자주 파르유바탄 뉴주사르베 랑쿠르 사바친종 키송베 도장티 갸증급중어순탄 청중추파레 파르유바시 中国浪库的司令团所期重启宣判陈世华喜日子一点呢陈宗切别浪库的撒别松会都站体加进个主演军军投票到我古巴的女主撒别浪库的团宗切切卡索索了这家的家具科技坦协东坦这家的家具权益坦松东立住中天推送来卡索索了加家中立坦成军立坦加家中松坦成军主盘天陈宗切切加家出租日记坦成军出行学 Yenangi gunu sabat yuntu ngang tunpe, nujusarbe lankoro chen.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생일이 뉴 공감사 샴라 점링기 티린 카상 시빌리 젠슈히 팅디 리젠기 낭든 조니
1: 개용 시주키 주시 왕후님께 베트남 개소키 주시 전신민타 전송나외고스타
5: 지루니도 니저주류 로양기 점리 총지 링미치고 배우소배고로
1: 중군티 토더파숨토 데리타 개전된피 냠례적대인 시배고
5: 고라시비주종 투구상도 동지 중규로주 레기소 부신유배고로
1: 중크 총셉 초요네 타르게 침부티 라링키 미크비 코드윈 제베코
5: 개구망 변염리 제람 갸실 당니 말레이시아 타 중국 레왕 직튼 소바 덴부타 유린 용화라 군디 동신 유베 고르소히
1: 샴러 팅디 리젠키 낭튼 십트남 센조나
5: 디글레 군네 비비네츠 지시 죽진인 개용 시트 기조시 왕후님키 비진토 베트남 계속의 주시 전칭민단 제재낭 유부지 왕후님께 니람로 시진 지급주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타 지급주지 계급기 주시 수리남님께 특주기 제주 탐습 균조낭리에 중국다 베트남께 제워라 니티 제디 점님께 로제 균도 침배 최투 럽샤 등규 지신유 중국 총리 베트남 초당 련투 당니타 계급니비 체투 구지민의 특주기 니리라 지송주와타 티베 초기 지미빈라 시토 뷰세 토뷰 캡콘카기 니비냠레라 군디 당디 중국다 베트남기 려왕 직튼 소보 조교로 군디 농도유 중국 개용 시트기 베트남 초타 베리 냠레 띵서도 당니 랑즈 팅럽 젠기 자샤라 군디 동지 레게 빈디 유지 송유 버시 전신민기 당니타 계급 니비 체투 구디베 탑주기 니디워 베트남 타 중국 제와 균체 메바르 띵서도 조타 첩세기 멍시타, 외비 멍시, 망심기 멍시제 삼미체바라 사된도 조신유. 중국으로 춤제 침부토바라 제시대리 쇼주임. 베트남 총리 중국스지기 시주라 로딘 규르밍앙 지송 쇼신유. 베트남 계속이 중국 초타 베리라 슝류 개바타 지소 리리카기 자조 종원 섭도 당해 베트남 타 중국 레완 직팅 소보 조경 제바라 군디 동대 유지 송유시
1: 계시 지급칸 선거 중등칸키 조지 제페 지루니도 니슈저 조류 로양키 점린 시장키 링미 제구티 지시 구인네 지시 조진인파 河南 로양토 배유시 계급 줄라 점네 페페 총계키 총지타 총지 퇴미 나외 총계링 베링네키 자와 군진 제부타 총계키 CBA 핀춘 지시 진구 제페 주퇴 소울 미티 계제 수리기 제고 접타 진보 배워타 나외 총계인 발 순쇼 사바 배워타 피게타 포교로 첨부 진팔 냠토 주도 제부타 정키 시베 고르키 로양키 투모 운진 시퍼 캡자체티 중국타 치게 계급카키 정키 와르키 우주 냠레르 구디 단유시
5: 디글리군에 비비니츠 디루니 보세르 계급기 냠레체니 로니 슈코르베 로식시 인도네시아 롭친 에시아 샬륜난디타 중국 심주 디네기 심주바 로너디 폴로이 니세공 사르쿠베 전지 당련능급 보세르냠리 균세 메바르 피게탄 돕치르진니 자다르 촘르타 피게 조신베 계급기 피게 담과 갸시르 동화타 계지 계지 쉐완 치르 동베 디부 계신시도 교류 종교라 카초디 보세르 계급기 무이둠냠리 응아르베 띵스도 당니 콜라시비 로초 계급니 콜라시비 주종타 계지 직수 소외낭 슈베 뉴바 치르 동괴 시송유 로너디 폴로이 롱니슈진 보세르냠리기 말라 박차 섭슈샤보니 디니 벤추르기 고든식니 사다르 벤추르 무센타 디베 개개망 콜라시비 호초타 냠리 지비 디부 기진식도 폐게 심버티시 사빙 외칸 사바타 보세르 계급기 최동 속조 구디소 주부티 폐게 조신베 계급기 멍의도 지기 타블람 갸치르 당마타 무이즈 디니 송균 체규로 당과 사바 고든 체규 대단 접직 보세르 계급기 뇨총마조 균투앙 갸치르 심바타 무이로르 지자 균치 메바르 폐게 지니 최대한 타 징례 전제 lopso mishuri ngay piri sogi kekpon su nyamle lamsu gyakepto su yuichik songyu. Lono di polo yi, bozir nyamle gyunche mebar peke tang topchir simpati. Zamling ki netang la gyunto tingsip chungwa tang, kola shibi locho kyang tsokji rengxin targe zhowe turep ki pecho tang tunyu la. Gyaji peke zho simpe gyakep ki kola shibu jukyong chibi tuisip rengxin tang gyaji shuewaan chiro tungwa tang. Gyeji diksui sowe nang tewe mangwa shukbe tuimung ki ribyo kyang tsuen yueji songyubashi. Kongki nyedo ni zepsi loro, bozeri nyamle la lo yu rengxin ki kongdo gyashir tongkyo ngungyur chungwa tang. Hendo ni shihar, nyedo ni zeng loro kongdo ngoma kyuro ti. Bozeri nyamle ki dusi la pike chushinbe gyekab ngarime mangwe kelen toba tsuen yu. Zhuxi Xi Jinping ki gyagar ki dili sabar bozeri gyagab ki guji mene jesom ting jobge bar shubo tangji, songxie kyeshen ya nang nye. Bozeri nyamde lamzui ki lo nishu yi rin ki peke chumde la gyurim denbe kone chokdom nao tang. Bozeri gyagab ki donglenba chenpo si nyoba dunbe che gui pa ma zi. Bozeri nyamde ting sabdo donggu ti chogo ka nga dun nang yu chi song yu. Lo no di polo yi bozeri ki peke gyurim nang. Zhongu ni tokto par sumtu, dienling tang gizhen tenpe nyamde rogda shikin batang. Zhuxi Xi Jinping ki dwe nangwe, chwego sabatang chetab sabi, bozir gyagab ki nyamde la, tewe kacho zedyo nang yu ji tang. Kongki, zhongu bozir ki kongdo gyachir dongwa tang, bozir chenpe nyamde la gundi huta dangwa ti tongne. Goyi kongyang ki nyamde doshi chunpa tang, pege zhoxinbe gyagab tang choksum, gyunxie mebar gyachir dang yubi ngunzi nangxi. Kongki, zhongu nyamde ki doshi tang, chwego dwe ma se. Tantung, Zabi Nguikhan Sabatang, Mengxi Zhigui Nyamli, Lakze Nyamchu Soki Chitabla Dinhe, Nguinyar Nyamli La Gundi Tangdi, Bosir Gyegab Ki Tunji Nyamli La Degyuro Ngui Tunju Che Yu Ji Dinyu. Talui Dili Sabi, Jezum To Chusham Chungwe, Dili Sabi Chakdam Nang, Chepsi Dijatang, Benjur Nyosong, Nursi Mengwe, Michu

0: Yurikne Beriche, Khursum Gwinti Ki, Nyamle Ting Sabdu Tango Ta. Ngale Tuisab Rangxin Tenpa Ta. Ngale Changnyo Yinpe, Geji Diklam Zubar Gwinti Tongwa. Choma Mala Gyarso Ta, Gyurchu Cheba, Khwala Shibu Chuyung Chibi Chuyki, Sadar Tsongla Ta, Pekye Rochimbe Gekabji Tuisab Rangxin Ta, Geji Shewan Chiru Tangwa Che Che Yu. Lono De Pulu Hi, Singna, Boseri Gekabji, Nguenzin Chikdun Ti, Chachu Nguizu Gyurwara, Ngale Tongchin Che Di. 蒙西指挥他垂点点他成经偏村地队鸟松得地间所给结婚所娘们那么长媳妇儿俺们妈妈团聚用完了滚地当地盲说那娘们给中间为所做的就会推送所不是给个给娘们这些算他给个女婿说吧怎么从村增住所求嘛列地所团聚的起诉起了动他过了是被聚用马拉给皮界中心被给个给给边他人数俺们列管村聚的滚地当过一句 중교로 보세르기 응우중 염려 고령급 로노디 포로히 중교 대초의 뉴버 개진 뒤토비 문제는 그 유 공기 중교 피계기 염료타 락제 모투 염주 제디 비계 조신배 계급기 뉴버 조종 라기압교를 제보타 사명 외칸 사바규 비계 조신배 계급기 랑디 땡기 제비 존에 남란라 기압교를 제보탄티 에시아 샬류난제타 보세르 계급와라 링미 지수 치료 동교로 나르베 군디 당네 에시아 샤류 계급 대외망화 보스르 냠네 낭쇼교로 탐람 뛰어 괴시 송협시 중국의 니도니 접등류 보스르 주시 계급기 겐쿠르교시 로노디 폴로이 니 니도니 접등류 보스르 중국 로라 지구 침부치바타 중국 주시 계급기 겐쿠르신 보스르 계 콩도 계실 동비 중제 나르베 사텐도 당니 인도네시아 수입의 콩도 사바 보스리기 냠리 람스카나 티베 레그뱅앙 냠디 톱규로 로람 체규 리구지기규라 므이로르뇨 존타 미드브링뉴 청진첸제 미주링네 베리소 켑본라 춤제 티베 마마 톰니에 보스리기 마오베 롱니 슈이진기 피게라 멍싱아레 레바 딩토피에 리뷰 양치기 유지송 요시
1: 콜라시피 쯔경니 미리기 디기타 정화유피 퇴몽기 차사지 임파타 铁位熊昌陆团结会 双马人路拉塔,米早晚进入塔皮,恰就去敦巧了南京街第二街皮,都是拉林大鬼皮,可乐这部追供出国,十年啊对那些。天里,可乐这部批改给追国塔,可乐这部电价给追国,可乐这部西北给追国街端起,主席习近平给对那会,可乐这部人心给追国给钱,先是银皮,可乐这部追供马拉鬼追塔。 推过仓土动画,中国落去技术配合他,中国去西扩段切约计算下。哈桑德这些,明儿怎么领定业,有了他,普及这位推个三百里片。明日起,西地他,配给切切起,连接起来,让他人不约。落给就来三空,俺们这一个所做的,给个快去,给叫修理他,纯门切贴,给及来团他就去拍,装满俺们这个列地准备他。给及清空给切些电给切片,过了这边追踪去,让连三江西打过出去。文干推个不行的送,就跟人路他,送共人路,三万人路接团不他。西地切一他,配给给切去,电价给切去,一顿去切一切,模特改给进去。 天哪,可乐这部追踪体短途马脚车,其实特别高级退缩列表片。咱们了,充满人路加速它,这是清空电送,追踪体偏女切入动物节气不贴。我们可以推个不抗性力量,过过去我越接送下。哈桑的这些,中国短片,每日给两万集团做过短片,都是列,咱们给个个去,两万集团做过短片。 地图两用去,其中有去,团为三段切去。用真机会,可乐这部人心去,这样用去团托,给客不抗性严重,特别人送,亲密度不拉,让你给多久可能电梯,干点仓吗,西特不切去。 给姐姐做客，给姐学着了电梯，推门给温馨接头着我谈，出门了电梯给我说话，娘们了电梯，你去用特别接电梯，推门给客片接头知识些，关键没把接着当天。今天可乐这边人心客展露了，开台作品，严肃谦不是，恰土接送去。
2: 况且，该去批改转型批改课题，推测人心态，解决学问，切入动用点。考了这批，最近马拉就去南屯开建些事。考了这批，老乔念头他改中文的，明日给几座批改也得去，春秋开建些也不谈，西的团也是谈，批改团也。俺们来了，规定动物节去，多少开建些干事。 文革团员身边呢，考了这批最近马拉出去，该去批改转型批改课，推测人心态，该去说话，给人更多解读明白他，给去问些这些说，看过去，根据批人记录影片，考了这批最近去长沙人心态，我一片人心了，存心不过一不是。
1: 第二天，该级来团主跟去，考了这批老教去日校体外盲杂念不通，考了这批老教去南北抗联团体，批改转型批改课去，批改王杰他，该去说话，据他绝望极了，体外针灸头皮儿，规定动作，批准帖，考了这批最近买来了，体外酸笑给不通，体外偏女七十多话，体外日外就不接用个日节松下。
2: 还算得去，考了这批最近过去，中规三七天，中会西北去南屯石门西走去。太阳中规人内去，太阳几重灭不塌，赶忙团结特别动火，先叫集团塘团部用的塘，每团部少叫几部团头人去。那我西北塘老出的塘，听着给姐姐这晚塘就级别六零两集体，考了这批人进去，干点些活。
1: 包括丁色七月不歇，基础课冷露民族学堂，人类给给教民族学，偏给给推进民族学节给课活儿，偏村新教堂，张亚明俺俩来去看，开白天东头给开亚三米个活儿，白日堂偏村建设进步堂，推木头也天用玩这片，归属所有我节归些送去。 还算得去，考了这批最近天，咱们给个开去，明晚给推木塘，铺给开边塘，就完雨了。明日给对冷塘，来往塘样就完雨。用心切换，给及推不给断。

0: Hurta Shuken Ha, Legge Buken, Zogdun Ba Jay Yin Pie, Dunku, Chongma Jinglo, Noma Tarbit Ha, Langlin Darwat Ha. Miriki, Liawan Jikun, Du Jup Du Gur, Guidi Dong Hua. College Pu Jugong, Dugu Tang to Dong Chi, Dunku Lotit Ha, Dunku Chusi, Motu, Legge Puti. Yolan Pugur Chihue, Zemlin La, Zachi, Dinli Renzin Ha, Cheng Nu Nunsin Yu Jisun To.
1: Digle Gune Pibini Su, Pugi Chargutha, Sijuki Kapuro, Zenze Sartuta, Mungi Zugunla Majo Chiba Jeki, Jungu Chongsi Pigela de Yurkejin Kodun Jeku. Juri Dejani, Toto Parsum Tu, Kola Shibu Pigi Debe Trishi Shiri. Namsi Gundota, Mibor Parawa, Chu Tunkun Gumba, Mushi Nyungto Sunga Jeki, Kola Shibu Shingle Tunkila, Guntu Jingan Gushin Yu. Egypti Shingle, Simju Dine, 大田罗道新竹康基出车新竹部部人吧哈他不一中国参与基行列天空了的年怎么能给美国人家这几个咱们岁月吧他行列停车间给特区团年三部席给预备建基参加三队的重新票用的他的给东北内部给钱投降的行列经文老在基提出内部给钱定员中国参与都不受基切对孙苏坦西局促穷新竹 Lodo Likchui Jeki Lakze Kipkonsu, Gyun Tui Ngang Sabshu Chene, Tuenpop Tua Tang, Tengu, Cai Chui Tu Ne Tupa, Cawa Sui Tupa, Nebu Nusi Gopo Jeki, Lodo Yi Naka Gisin Hurta Jene, Namsi Nyebe Zhenlo Sabjinla, Kade Jiao Yu Ji Ju Yuzi. Ahamai De Hata Bu Yi, Chu Zhe Tungi Ni, Zhunggui Xingde Chu Gyur Ki Bi Sui Nguyen Si Tupu Xing Yinpa Tang, Sajia Zuo Tang, Chu Zhe Yi Tui Nui Tang, Do Guo Reng Xin Ti, Yegab Ji Zhu Ri Deja Tang Jo Yu. 中国参与别团结多塔能系军多了参别出战那个忙不激进解决天堂切记日电行列浪子永远的团结通天米特不认略他明明能住江苏中城西项目协议列地塔年明出战马来团结及路线卡囊年底定色协议继续不行中国结构查这些真正兄弟抗议结构查级别年度年色系列结构协议先批结给年些学生 中国城镇创设组成了工地定设当年总仓嘛赵东小东他乡仓嘛了阿吉小东重组仓嘛了朝外小东接触用的文具图的实践重组阿吉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触接 세 버파르키 탐람향 갸시르당휴 싱듀기 청진레디규 락제체진 시도 도보다 튠기 탑주 렉수동화 튠쿠 세준 충도동화 제시기휴 싱레 튠제 차도 송듄타 차도 송일기 싱듀다 총라 대외 갸치와 지듀 제바라 로제디 용법 토르신유바시 중국 총습 초용례 다르게 동규티 튠레 림보르자 마인바라 대체부 총습기 멍시 조준타 지배 협쇼 미디 코류 렉소 동화 제라 개바타 짐주 탄차야 초비 뉴주장마 면주 롭소소 개봉수 균튜앙 멍의당네 시직젠기 군디 마나 준유지 주부시 총습기 뉴주 시비 조용라 군디 노균이 중국 총습 초용례 다르게 동비 시주게 낭튜 개진 제식시 모신당비 지주니 시링의리 인비 도시리에 중국 장도 피게라 군디 동회 최심 대봉회 탄니기 믹세기 니지화 중국 신주 진비 토담 렉소 동화타 감륜 지리기 락세 캡틴 당해 제신기 가빈 뷰세 마르 당규 균투 모티브기 뉴주 송교 토바 마세 세규디 당타 신뢰기 유리 니슈 경치로 진유 하다보이 중국 락랭기 피게 조심비 계급라 로고 개진시와디 푸기 차르괴타 시주기 갑교로 전제 서두타 멍시 조준제라 멍위당와티 중국 총세 피게라 대교로 개진제유 대단 접지 계급민자외 럼루기 멍시타 튕콩기 렉자 사제 럼루제타 미보르기 춥자라 해바유비 랑 계급 기니주라 시송네 도련타 제시를 지인괴바 양 통투바 제괴시 주바시 롱아첸 중앙베싱 중국 신례탄 총세 멍위라 피게 동교 타경 제바타 총세 초용례 타르게 동교 탐진 제시를 제지 사된 주소타 제된 주소기 탑주 락다르 딩섭신이 레고사비에 주리 야마 통주르 동기 튜니 토르통 자주라 군디 슈친 동기바탐

남옥이 선주를 겹자 미리기 링내 규비 탄들링게 내세 신바니 중앙미마 군협 농진 예공기 벽에 진남지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츠트바
0: 셰지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큐미 케쮸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군캄사 나나초 너근시 미리 양년 시비에 리젤레제나 젠좀초서 나니 팅디레젠키 적용버 계수히 테린 쿠미 조그만 부처 교코민주회 표현예모카 중이 리딤체회 대령원 야링게처 제지수비에 송세 당부티 세바템바 겐센라니에 다난베 제시 로사시비에 송세티힌 세티 칙탄타 로산라니에 잠나샤

超过那么错，咱们得立对敌人去，俺去每日养眼识别日子里整体就这送。下面来听个那母体，其这里请先把咱们先叫那说。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추
3: 자신 제외 센터링게 공감사 키라네 탄도 생고초야 테니 중앙롱팅 인진 지접리 공기 벽에 틀람 더 굳이 쉬비 롭종 뒤쇠 집에 치디리 선시 나티링기 리젠 조종 쇼기 뱀캬수인 텐데리세나 구베 무투제 넘링게 소로 시진핑기 투럽 사르베 중국의 개준 대비 지소진 루기 공비 롭종 지든 시블레 중국의 개준 대비 지소진 루기 팀종 말한 조준 집에 걸소 짐베신 구디슈기인베 넘링게 초 툴흘릉 아신조는 교로 거수슈 중국의 개준 대비 지소진 루기 팀종 말한 조급의 걸어 태양 중국의 개준 대비 지소진 루기 팀종 말아시아티 노외찬의 셰비나 중국의 개준 대비 지소진 루 남루기 제팀의 춘주시인부터 계급 적용 말아난기 근진 레트시입시 지급 수지 시진핑기 대나와라 초용내 팀다라 계급 경과로 구대 동기태 초망부실은 저와유부터 문솜기 레게 난도 네바르토 지용을 지동다 초경지태 티튼집에 지인진지지 요구에 지인진지티니 중국의 개준대비 지소진루기 팀경 말라 인스테나요시 차창외 제팀 첸디엔소의 말라 욕불 차고 제고부대 제팀상나 죄경야 상부용기시 강도계외 팀조나 신감티니 대화른교로 강도계외 팀조나 갱감티니 대화른교로 제팀 직업인비 중국의 개준대비 지소진루기 제팀 말라 모두 투구 창도 단체 계급기 자샤카다 레든카 중국의 개준 대비 지소진 루기 팀 루기 콜람 등돈 주고 팀주 원주식 균경 제대 제팀타 신진 팀수 사내정 신기 제팀 제기 말한 교보로 투장타 지소기 출루 말아 투장 교보 수제 초용의 팀다라 계급 경우에 자외 송자 던져치고 생리단 팀바라 팀주부터 망주의 팀주 팀다라 팀주제 제제 조배 팀지진에 저팀기 공된 전부터 미망긴 되로 전바 미망기 공구로 터버 제제고 장염 장대의 용자 숨 팀주비 구림 용수 규칙도 라달 제고부터 팀주기 직수 남수 투사 소괴신 조부다 소주캐부터 지메 동화 숨 균경 제제 제팀 팀수기 뒤도 정신다 말아 정신 미대 정신 고쇼배 정신 제 숙치로 동괴 핀뉴 치외 팀용 라다르 말라 겨버 차버 치고부터 제 팀기 깨돕니 라다르기 난도 내부터 제 팀기 왕자기 라다르기 난도 내부시 제 팀니 겐캄 대는 고엽이 지 전진이마다 초용내 팀다라 계급 경우에 지 전진다 지 신진서 향시 팀다라 계급 경규 균경 제거나 도마라 저 팀다라 계급 경규 균경 제거부터 팀다라 시원 경규 균경 제거나 도마라 저팀다라 시완 경규 균경 체크부터시 팀다라 계급 경우다 팀다라 시완 경우의 콘수 저팀기 예된 제비 중국의 공전당기 구치 요와 매바라 균경 제보다 저팀기 예된 제비 미만기 시완 긴진 제비 계급 특시타 미만 투미 속신 럼루기 첩시기 특시 요와 매바라 균경 제바 두엽시 니바르도 세버 시행급시니 간수 균경 제배 저팀 따라 계급 경기타 저팀 따라 시완 경기티니 높초기 팀시 스르타 오웨터네 직종마시 미카셰기 팀시 탑신 덴버티 미윤히 높초기 팀시 제티 간준 한돈 주고 삼부타 Timsi serwa che de, Zhongguo Gongchen Dang gi guji guo sa ma de shi. Chao yong ne chim da ke ge qiong na, chen ri dan tun la, pian zhen de ba ta. Ma la cha chang wei lem lu gi ma la che de, zhe tim la dar ji ge gen su che go ba ta. Zhe tim gi wang zha sung qiong che gui shi, zhe tim la dar ji ge de, chu zai sar ba ra tong de dong gu. Chim da ta, chim jin, chim sung so chao gi, ji su lam su gyo bu ren zu chun che che. Chimdar sinzin ta, sinzin changyom chikyu kyungyong chikubu ta. Chim yu na ten nyeba ta, chimdar semnen chi nyeba. Chimge lan dade cheba che, jetubu gui xin, cha changla go chue ben go ne, je chim lakdar yungyong genlin dinti chi gui. Nen xin tanbe chimgyong tegui ma la, gyokbur chabar chi gui xin. Miriki xiebe lu gui la, changte du de ci, wangja ni riri suni ma shikdan drabu yinbade. Chimgyong ki kolam tengdu kurgyu chung na, Mimala tiki chuntubu ta, jatimgi chiruyudu korgyo che na, gigabda Mimala chagu so shakshashi. Degui mebe wangche, ruisong so nyeba tini, gyurme gi chunyi chikshi. Wangche korgyo la chunzin ta, degui jishu cheru ta ne, Mimala wangchar degui chedu jukwe bata, wangche tini, niwe gi wadu korgyo chedu jukwe. Degui jishu cheru ta ne, wangche yue chin, ginkuru yue bata, wangche yue chin, degui che nyeba ta, Chimdangye na dadi chi nyeba chi chi tupgu. Dang nanggui ki tegui ta, Mimang tuso ki tegui, Mangzui tegui, Sinzin ki tegui, Dashir ki tegui, Dagnangxin chimzin ki tegui ta, Zishir ki tegui, Jiso ki tegui, Lengcho ki tegui che ki lamlun zhukchun la shunlun kyabche, Cenri dan tun la, Pianzhen denbe wangzi korkyo ki, Chunzin ta, tegui ma la, Hurzun chenpe chabar chi gubi ta. Degui ki jishu ta, Pianzhen nguan, Chir-tong-gu. Chimdara siwaan kiongwe nubataan chuzay tonti taan ni. Chao yonay chimdara kikab kiongwara chebsi taan zanzu gin genlin nundin tuncha chigwe. Dangla lokarwa taan, kikabla lokarwa, mimaala lokarwa, jatimla lokarwa chegi, jiso rinlu ki chimkiong lege rugajik shuk kebne zuzun chedi. Chao yonay chimdara kikab kiongwara shende minen genlin toptaan dembasi tuncha chigwe. Chimkiong ki chunyi taan mitunba taan, Chimdara kikab kiongwara pendo mebe jikso lamso ka gyurjo dan tuchan so de cho yonay chimdara kikab kiongwara cha changwe lamlu gin genlin tuncha chigwe. Tugu changwe dang nanggui ki chimso malan gyobur chakwar chigwe. Dang nanggui ki chimso ni dang la dotam ta dang jo kiong chebe xin zin se ge chen si yinba ma se. Jiso rinlu ki chimkiong kikab zhukchun chebe genlin ge chen ya se. Chimdara dang gyungkyu te dang semla pab na shine chimdara kikab gyungkyu te mang semla pab si. Chimdara kikab gyungwa ta, chimsoy dara dang gyungwa ni shi tuyn du jikyur yungkyu gyungkyung che de. Dang nanggui ki chimsoy tenpeb sowe jikso lamso tuyku chandu tonggui bata. Dang nanggui ki chimsoy ka kikab ki jachimdaan jitu ta nyumji yungkyu ro donan che gui si. Dang ki jikik zawaran gyur bata. Dang nanggui ki chimsoy chechik dume de gyur chebe, dang nanggui ki chimsoy lamlu ki malan zhukwe la, dang nanggui ki chimsoy ki lakdar nubaya cheru tonggu yu. Jizo ki changyom changdin da chimzin changsha sungkyong chekwebe go la shubi na, changyom dan changdin yunggu ni nganzui dang ki tuandu nyerwe chokdung gyurwe rintan shi yinba ta, lujik simji ki mimala siyamde shukwebe mi yu te, Nganchui nyebar tu, changyom dan changdien tuandu nyer kwe bata, mimangi keben sungkyob dan changdien tarbe tong kwe ba takju che yu. Cho yonne chimdara kikab kyungkyu te nyebar tu jiso ki changyom changdien ginsung ta guibe che bar mingne be kwe bashi. Chimkyong che kwe na cha changwe jachimgi mala ta, tuyuku changwe chimdara lamsu, yonsu kebe jachimgi sungzi che yu kwe ba ma se. Changyom dan changdien sungkyong ta ngunkyur yang che kwe bashi. Kizi kiongwara lamlu kyeche de lamlu ni changshin nyongbe lamlu yin. Mangcho choro, chuporwa kang nyongbor mzin kwe shibe, shesu yubatara nyongbor mosungwa ta, nyongbo majungna 망초 기 삼자른 된시부터 레렌 데시부시 두서 링부 양체 지초기 시튠단 딘리 문규르 용카부시 텔랑에 바르도 지초기 장염단 창된 시비 침경기 진다 된일 제디 침주다 침다라 침진 침송제기 구림다 초용수 규칙도 라다르제네 미망라 제팀기 럼루 제제다 침다르기 탁주시지 침진기 규시시지 제레 장염다 장디엔 냠수 뇽도 주고 장샤 용균이 팀진기 라소 더부시 팀진 장샤 제번이 지속이 장염단 장디엔 순경 제비 순라 타마티시 팀진 장샤 제바 제번이 뇌즈법의 개완태를 순교다 깨브로 톱니에바다 팀게 녜소 지구라 최가다 팀제 포니에발라세르 팀진 장샤니 지속 장샤를 차최나 니치기 누분데여바다 팀진 장샤 머중와티 지소 장샤라 차츠나 돌라 첩진 동웨 니번데버시 게시 미마 망소기 팀진기 리림 규디 정이기 팀드윈 키완 숭급 제머토베이나 팀진라 지베 이드윈 톱슈 메버 규로타 미마 망소기 팀진라 이드윈 제 미시버시 미마 망초라 팀도 제서 메바 차팅 제르타 마니 카요 탭팅 제제 네즈 보유니 콘즈 팀드윈 키와 임바마세 티웨가 제팀기 라게타 왕자 인라 콘즈 지속이 장염 창대라 창위 이드윈 야시 지게 수지 시진핑기 네도 덴바라 갸탐바네 직테나 레고르 힘베 네루 떡괴바데 제노르쇼윈 규시지기 슈겐 임베가 갸자굽주 춘제 장샤레 송조 체베 쳔예 촐라 당초데시 팀다르단 팀진 최도 중웬 논주 티제지기가 도달라 뇌지 갸지기야 쇠조시 팀진 장샤 용와르 구디 동나 망기던도 팀진 지교 균경 체제 미망기 개화 송급 체구 망조기 개화라 뇌지 동웬 내튼 부르튼 지엔 존에도 송제 탁주 체구부터 망조기 년도 슈바 낭매도 규르와 덴네 미중와타 왕치 중계도 제티 망조기 팀든 개화라 뇌지 동와 덴네 제미중와 팀 신신토 팀게 제티 마니 카요 긴교든 소와 덴네 미중와 제시 고제다 구남 군세 뜻 제기 니외 팀진 람수조디 용자라 덴네 장샤 용와라 구베 동구부터 군세라 덴네 시장 용와라 구베 동구 정규기 용자 제부터 정규기 대구 당련 제비 도시 체로 개부터 팀다라 뒤도도 팀다라 팀진기 신진스다 리짐 코짐 죽태 제다 춘제 이차 용자 제네 국주라 쇼섬 해부터 주송라 공섬 해바 소괴부터 장염단 장딩이 니외 망심기 신사라 초르주괴 팀진 장샤 용와라 구디도나 니바르도 팀진 지수기 큐르주 서베치괴 Lewanji Gyurta, Wangjar Cunjin, Yongja Zhangxia, Lirimla Zinjoche Chegwebe Langjadara, Timdarta, Rengzuta Zhangxia Yengguone, Chijue Wangjata, Shibjue Wangjia Chuygita, Timzin Wangji, Korgyo Lamsu, Tugucangdu Dongyu, Chuami Topdang Tegi, Timzin Ginsung Lamlu, Tuzang Suguje, Chua Sumne, Jigsui Rengxin Jienta, Lamsu Rengxin Jien, Ginsung Rengxin Jienjegi, Gakcha Shukchen Ki Sene, Timzingi jibie yudun topshu kyunche mebar cheru gyekwe. Rimbakaagi dang zanzu dang guti lejiba changme darcha sejengi Timzing legungi Timdara rengzu dang changsha gingonen genwan chepara gyabgyor chegubata. Genwan jede Timzing la tiju cheba tenne chemi zhuwa kiyene. Timzing mine loden shungdang dang kurdu lempeba jede Timdara Timzing legungi china ngigi barche kedu sepe gubata. 팀진 장샤기 타세 댐보로 송구 디네야 땅긴 구치 워드 팀다라 계급 경고신 팀경 라다르 제급의 골라 응어주 슈비나 초용네 팀다라 계급 경고의 된진티 야구신 룹투밀라 차천나 Nenga Cheshwini Kacho Yangtabashi Yiminta Chepsiki Kakti Shuk Chemichiti Yimushi. Ne Cheshwe Kangin Sena Dangdan Timwarki Jawa Nguinzintan Shedo Yangtaba Chekoyatishi. Jigeb Shuji Xi Jinpingi Denangwara Dangdan Timbargin Jawa Ni Zawar Ngurbi Netunshi Yinla Takchwe Yabuchungna Timgyong Tarwata Dang Tarwa 계급 다르바체 용기제라 타르초 야부 마중부 이나 팀경 냠바타 땅 냠바 계급 냠바체 용기시 지소 링로기 팀경기 녜바르도 땅긴 구치 긴경 체고라 땅기 구치니 녜바르도 지소 링로기 팀경라 땡괴버시 장게도 팀니 땅긴 되던다 미망긴 되르 지규기 춘춘시 임바타 땅기 미마랑 구치 제데 저팀단 제팀 땡뱁 제바타 땅기 미마랑 구치 제데 저팀단 제팀 라다르 제바 땅라 정이기 녜바르도 저팀단 제팀기 켑공수 제고베 괴데 디니 땅기 구치 도슈기 춘춘시시 땅당 제팀니다 땅기 구치다 팀다르 계급 경경이니 최퇴 지규시 대한 땅기 구치 워도 팀다르 계급 경원다 팀경 라다르체나 시내 미망기 정김장다 응은규르 타르친바시 제토부타 시내 계급단 지소초와 팀경 젠도 교와라 구림된바라 구대통 토부시 초용내 팀다르 계급 경원라 구대통와 대 땅기 구치라 흉년다 렉저 제바라 펜도 유부타 땅기 시경 코네 사덴도 동와타 땅기 시경 긴지주바라 펜도 유부시 임블레 땅기 구치 냠메 수동와타 타나 요구이 동와타 켈레 미체바니 데네마이엔 밀라레 땅 치기제다 팀 치기제 제버더비온 지원템버디니 쳄시기 니게시임바타 시먼주베 첸시지세 민용세지기 첸시티 주규르가와니 시에서 보모타 고선나마세위 베다라 땅긴 구치단 팀경이 카카제진 겐달롱삼바타 주타라 땅긴 구치 켈레 미제신 메바르동웨 미윤주체시 난저 땅 치기제다 팀 치기제 제베 내된티 시먼주바제 세원니 땅이 시경기 차진시 인병원에 시에바타 땅기 시경권에 땅 구치기 권에기 원에 시에바인 땅시 전주카단 구치 레제바 소소로 제자도 체네 시에나 녜바르도 저팀단 저팀라 궁구르단 지손 슈고벌레 땅인세네 장가르 되미쇼바타 땅기 구치니 미케르기 원에 땅기 팀섭타 왕기 팀는 녀초 팀게제 제비 카야르사 제미쇼브시 Rinpoche Tang Zhenzhu Tang Rinpoche Nguzhi Leche Bara Cha Chunpi Yina Nguenze Takchwe Chigubani Wangzhi Chigizhi Chim Chigizhi Jebe Nedun Di Yinla Tini Xin Zhubi Cinyi Chigizhi Rinpoche Tang Zhenzhu Tang Rinpoche Nguzhi Leche Bi Lagi Wangzhi Ni Tang Tang Mimangki Zewa Yinpata Tere Kongwa Yenyun Guinne Cuega Yubali Kanga Jinye Ki Chungge Du Jue Chobu Xin Ma Yini Chim Gyong Lakdar Chigyu Di Zawa Jue Jegi Tepju Che Di

Shamna Namaskar.

0: 생년지 시험랑 고조트 돈두 레라 제와타 방조 주의 킹바데 최휴 종기 돈두 레톤라 걸음되면 근데 텐트다에 거기 주의 간사라 디자인 민비 돈치 뒤서 라서 지주 어제 힘난트 내지 내면 고조 됨됨치데 사기 요네 새로 점점 좋아 맹아라 라서 종제 최휴 종기 주르로도 모 나트 제도 름히 미네 직두 나트타 니캄 저죽제 집에 각제 뒤슬비 르릭 톤지제 마기 템보 용하다 돈저 로리 용하 게네 자시 최교 정기 체력다 템베 젠덤다 네미 주다 초카게 통콩 두지 탑사 탐보로 힘들 휴와 제체네 돈두리 돈라 걸음 되메가 근데 땡득 땅에 종용제 힘난 탐목라 최종제 남백기 히도 총학이나 대로 최교 정기 심지잖아 히네 톤지 지속 진제 협의 루트 시부 레트모 니르 쪽동 섬자타 던두 루트 장베 레트모 천이 도저지 희전 젠타 제레지 추시 진제제 힌주 레트 지단지 종습제 니존 느휴 문다웨 현자 뉴딩아 세마세 르르 응아두 레쇼 셔르 효체타와다 던두 두고 통졌다와다 잡지 마조제 던두 니조제 마네 마르 텐드 장다웨 뒤쪽당 내뉴 마네지 전총당 토밥 마트당에 종용제 돈들레 돈라 군대 뉴데 돈시 마기 템보히 등여바레 선상대수 선행람민네 최교 종기 즉이 도탐 송종 협사체대 가구 나도타 크르장니감 즉이 냐차체제 레게 지탑 도전 내부체네 전안념시 중전에 된고 제대 선상케 뷰티 뉴효역을 개내지바리 던주진 남희다 점주 로효소 대전기 튜저를 교환된 후다체네 남희 원다타 흰주 김미 니감 로주제 개내야포체네 던주리도 대자다 걸음대바 용어라 제요리 맹아라 라사 총제 취교 종계 던주리도 대나 걸음대바가 변해 주식무 숨쳐 죽도 숨겨 뛰었다. 백합 무 자당 엄청 아주 뛰어버리. 생리지 콘트센트 받는 건조도 돈주 레라체 방송 주의 큰 기구에 최고 정기 돈주 레돈라 걸음되면 아 군대 땅에 걸고 받더래. 팅디 중앙 농촌이 직접 내공 버게 지름 도구를 기배 표지 땀주 집에를 제 휴스메이.
1: 죄장
2: 디기기 시마
1: 팀소
2: 시튠키 자와
1: 다들행게 내 세우스도 되니 중앙 미마 군용 농촌 내고 별개 칠람기 군주 다 팀로 리세지
2: 생글링게 공감사 나 텐디리 전조경 슈켄 조가인
3: 링게 공감사 나 레전소 용바 미마 자수인
2: 텐디 중앙 농촌 년 전지캡리코 별개 칠람기 군주 다 팀로 시베리 제나리아 Pyeongchuk Mima Bijun Khang Ta, Zhongku Chimlu Bijun Khang Ne Bijun Chebe, Mangtun Chimshun Ki Moji Le Chen Le, Ji Zatun Gor Ki Chua Chilin Kaji Mutu Nianzhun Shu Yin. Tiri Mima Gyatsula Da Ngani Ge, Mangtun Kiwan Junu Ta Mangtun Chaju Binu Gor Ki Tunzen Ka Mutu Nianzhun Shu Yin.
3: Nasi.
2: Tunzen Sumju Sobdun Bidinia Lo Dindas Kuisha La.
3: Nasi.
2: Chimdar Da Gyeong Chegyu Ki Mi So Gyeong Tang, Shibdo, So Gyeong Je Ki Chungun Jugen Kurwe Pama Ta. 부초 산더소기 대경위 톱타 미만 증강키 치팅 제지 쿠르베 원겐 강유 모투 쿠르네 주고기라
3: 레슬레세 다튼제 숨주 소업게비나리아 대경원 체육이 미 파마미안의 부주기 대경위 톱타 미만 증강기 치팅 제비지 대경원 체육이 미라 삼신도 체니비오피 원네 뉘샤 제비나 티야 진두슈부규 미만 증강기 대경원 체육이 민 되면 엄마의 진조 제비 먼저 찾긴 워라 내줄 시니 티 따용 외 톱다 라르스 체초부터 미마 팀강기 믹수 체비 따용 와타 따용 체유기 미우와르기 따용 저와 뒤송수 죽집에 텐데를 시라
2: 논스 따튼제 숨주 소르고부디 나로 데제스 쿠샤라
3: 네세
2: 샴세 네 추 컨종식 총비나 따용 저와 죽지 구이킬라
3: 네세
2: 탐고디나 따용 체유기 밀리야 망튼 차주 비뉴 차차 톱함 라르스 총화
3: Nisi.
2: Nibdi yin na, da gyong wei, da gyong qi nyu shiur waa. sumba daigyong cheyu ki miyam, daigyong wa si wa. Sibidi inbi na miyaman chumkan ki daigyong zhuwa juk ji wa ni sung chebe ni su xienta. Daigyong zhuwa juk ji ji daigyong cheyu ki miliya ngar xin daigyong chebe guiba yubi na timdar daigyong wa xienba dengi che guila.
3: Lesi, da xiamliya sa jie sumba kar sung chame kyabja che wa tanga chongba.
2: ཁྱི ཕྱད མམ ཡང ན ཐོན ཚན ཁོ མ རུ གོས པའི མི རུ ཚབ ད ཆེ ནུས མེད པའི ནི མི མ ཁྲིམ གང གིས མིག སུ ཆེ བའི

0: 남능 아르니지 헤즈 저거잖아.
1: 고제 린조지 런전 노르.
2: 푸베 로트기 닝제 초규루.
3: 링제 케사르 예베주.
1: 야, 그럼 론촌 니콘 포켓 천원지 모델 렌센. 네종 공리 차지 샘바라 가스케.
2: 生林地跟康松大大南北连接内三个班的呢主要龙镇年至十九里宫北开龙镇区林中公里车间级别里前的车俺的列车组上班开始我们一点点俺在南北连接间年龙特怕因从没先前也是各自对中的一片改善连中一只把路过俺往给里拉间切记些片林改善脚步中立林改善比没龙级别过的时间那么从没对大三中的话改善一
4: on a payment hanche la

야 라추 걸롱 거저 거사야 항에 거사라라 소르완데 야 선남 무저저 소르켈도 제르견 칸로마야 로전 친중낸 칸로마야 나베 마르견 칸로마야 선례저르견 칸로마 우산제르견 칸로마야 만칸 조댕에 러나초야 산도 상어마 히나야 사

야 사다 여저 쳔보노 야 하자나 쳔나 헨나사 야 차차 되와 저향제 로살럭 버뎀저 쳔야 카경전 타메 사네야 하경히지베 중저요야 사게차보 여마라 사도르자랑이야 사도 중현코지나 야 하차고 첸보저라요야 삽다치저 사결라 혈릉호소차레리야 칼랑터 수저라요야 베야

야 사다 공바 마 참켜 야 잠초 담라 여딘조야 사다 공바 마 참켜 잠초 담라 여딘조야 지로 대다 프레나 사다 도시 삼바 청은더 제당 팔바 먼저와 해 먹혀리다 다 탐크저 요어더 녀어타는 마도 레야보 모양 샘타주 대미나 고도 메발 떠오네 라노 메발 주그 산에 땀이 제양 마제 다와산 조와 니와나 사다크 보조 미정 칼 침부해 레지 연배 주 나르 침부어 사오네 강원 까와던 동마 님부 향자 먼저 망보 주그히 다와제 그 도포거네 나와다 나주드 사다크 보도 보문가요 대처 노바시 무초세네 까파 보저리니와 나서 추도상 나서저 추네 전리저 동보 거보던 말보소 형남 파삼초바 까와다 동만가 앞지네 나르소보 까피라 사다크 보도 보모 대남 서버 당을버 동버 제라 쪼네 판청 선청 제모 제라 통성 보저리 삼바 바라테는 통한잡제 영능 기행 대초 매벌 마주는 로아 샘지라 노세 매용와 니빠 마다 강네 콩크 서버다 응버 동버 남존네 라라 까와라 담 라라 동마타 바로 가르경 현에 차파라 간에 답에 바로 나 차서 마주네 아차 아나 세르교 끼저 니더 가동 대다 전에 덕자던 우저를 능에 사다지어빈 가능다서 사다나 하레 항상네 너 진짜리 살까 바와 대다가 사다라 네 부도 보모나 바와 전에 파교 차던 세버체 고멍인 저리 진지송 조퍼카와 달래 타네 니나 혀라 키송 세와나 사다 남자 대마 타더 가동 대소 마을 팝네 다리 저 부도 보모 참마 찍기니 혀 송하나 송버 찍경 말류 대두 사다 결론나 혀도 만나 떠는 초경 나제 메던 바 차도 롱마른 참네 정교를 존네 서적 아롱 인던 담 남적 적 인던 담네 빠상 챙거 땅다 가 전초 출란 타지 찍래 메이스네 달았던네 남친 참담 해봐다 플러스 현에 최초 나라 참조 나동 세버 점심 제 인휴 사다 결론 수 전초 봉이 추 미수 버던 보모 만보 더 레친 땅와 마치 체두 조소 대레 무수 감이 상서 겨울 날에 내 사다 결보 까다 까도 만보지 샘지 노버 바바 만보 세발라 참조 그도 미휴 사다 그 바와 때나 내 사다 그 버드 보모에 다소니 소큰 열구 차리 차거 섭거서 버저리 현에 다 쳐준 참제다를 기전초 점성 알은 정는 제영 미휴 대두 사다 열부 삼바 나르다롱 본본 초통 서와디 단인 천치 제바달 마제 범해 냠데 나자지 캉바 제보 헬레 낭더 솔미 바르

当呀，金榜热年哎，错结果呀，送单对的人就这呀，着了送呀三。

야 히로 테타 랑바탄 사다 하르체 나부 라세 조르 냔마 타타 코하레 항상케 라마 메퍼 카미 도야 쩨세 두바타 루쿠베 산서 나쿠베 소르와 제제 다 예무 쿠제 쳔만 초케 보조르 갈롱 바르투데 데두 라세 조 쩨제 혀과탄 쩨조 테러 사자 제베 칸데 로만 초과탄 사다 도세 열보 기본 단도 고송하나 그 라니 탈모디안에 치 라세 조르라 니 세반 토로샤 니 사다 양롱 탐지지 두단에 정데 저 산지지 덴바송 화 금초 산지 원판도 마 샘지지 펜데벌 당월 세포 자수 노버 세포 가토 파르트 조포 진도 체파르드 뉴왕아이 노바 탐지 바몰라 니서 포과다 자자 미스바 인 탈폰 롱거 도라왕 시폰 체히야와 달 천렌지지 자미히바다 도문잡어 세마 베동 멈탱 노세 소 무지버 담자 송형 프로다 마치 양부 사다 깔라 응접제 주행 탐지 자진 태태 샘지 대지 뎀바 치더 지월아 퍼 대두 사다 하르지 나부 서경산 자인데 작근능데 전치 노버 르삼제 마차바 망보던 작근능데 사양 떨패 담보 센나 르르진라 로잠봉 작근능데 서서보던 캄방을 마보선 당나고 자라소버 차봉을 고데 부물랑아 살아走네 라니 탈모 년카르자네 예 무기전 치만 초경 청산 동전 라마 사다 하르지 나부 담촌 첼릉 악달 정데 런더 달랑바다 어마나 빼메 홍스 실어

0: ཕྱིར་དུལ རང་མི་ ཆམ་ ཕྱིར་དུལ པན་དབ ཅིག་ ཅེ ལེ་དུན ཡག་པོ དབ ཅེ ཚམ་ཐུན ཐོང་ཆང ནང་ནི དེར་བག སར་བ དང ཡང་ཅུ ཅེ ལམ་བག སར་བི ཕྱིར་དུལ རང་མི་ ལེ་དུན ཐལ ནམ་ཤལ གཅིན དང ཛབ་ཏུན གཅིན ནང་ཏི ཕྱིར་དུལ རང་མི་ ལེ་དུན ཕེཇི དང རྒྱ ཡོ པི ཁབ་ཤུག རང་བཞིན དང ཛབ་ཡི རང་བཞིན ཐབ་ཅི རང་བཞིན ཅིག་ ཅེ ནཏུན རབ དང རམ བར ལན་ནག དང སབ དབ དང རིལ ཐག་ཅུལ ཞ ཅེ རེ གིན་དེ ཅང དང ཡོད ང ཚི ཕྱིར་ཅུབ རུ ཅེ ཅིན པིང གབ ལང་ཤ གཅིན ལ ལོབ་ཇུང དང གོག དང སབ ལེན པ དང ཤུག ཡུང ནས ལག དར དོན ཆུལ ཤི དེ ཤིར་དུ རང མེ ལེ དོན ཅེ ཁ ཤུག དང ལེན གན ཁོང དུ ཆེ པར ཤེ གི ཤེ ཏ ནང ཡོད ཝང ཧུ ཉིང གི ཀྲུང གོ ཤིར་དུ རང མེ མཉམ རལ ལན ཚོགས ན ཀྲུང གོ གུང ཅན དང གི ངོ ཆེ པི མ མང ཚོགས པ ཤི ཡིན ཤང ལོ དེན ཅེ རང རྒྱ ཅི ཤིར་དུ པན ད ནམ ལམ ཐན ཅེ དང ཆེ དོན ཤི ནི དང དང རྒྱ ཁབ ཅེ ཤ ཅང ཕེ ཅི ལ མག ས ཅེ ནི པན དོན ཕིལ ཤི ཡོད དང གི ཚོགས ཅིན ཇོབ ཅི པན ཚོགས ན ཀྲུང གོ ཤིར་དུ རང མེ མཉམ རལ ལན ཚོགས ཅི 시진핑의 디르브사르위 중국 제치단비 유제적 능력 질공반 접촉도샤점 탄충등 샘크 지그르지 중국 평등 냠출제비 조샥 조음 탄충시디 아자치 시르드르펀더 탄들레 클퉁기 아젤급지 환주르등 접촉 페이지라 근데 통화등 미질 공화 지그르라 근데 통화 중국 이르그니 진진 등 따르빌 중국 등 시르질와르지 베리 냠리 섭득 통화 소제 달 력지 허탁 팔이오데 정추제 람어 서리토 중국 시도 랑미 냠지 산츠기 수진 정부 진진 등 첨신의 제신 제 제심 사문청과 탐문만 비 정찬 돈필시 바 시지 디비 치완 족밥지 제 랑샤 개 진블로라 담불니니 제치 시도 판단함 람 탄지 등 쳇둔시 디 시조 랑릭 제 등급 전제 제 급춘 용닌 즉전 등 중화 머리급 절더 라포 제 원질 용월에 춘 용니 근데 동 제를 도프 리치 선배지 레바요데 당기 시르도 랑미 냠르 란츠그제 레이톤 라슈그 용닝 고틀샤 지엠 탄충시디 시르도 랑미 냠르 란츠그제 샤지거 비참 토비고 님 페진조 제르 근데 동기 시프타낭 유데 왕이 등 리간지 허베 부진롱 샹회지 공사 제 제구르식 유데 총디 토고 제용 우체칩 조츠그제 당투에 수지 주시 좀바 루즈연지 마멍츠그비 잡시니 히츠송나와 등 중국 시르도 랑미 냠들 산츠그제 당츠에 수지 주시 왕링괴 이에 히츠 송바 등 시르도 랑미 콩뚜그진 팀 링동기 담실 배낭 유데
1: 인더가리 코니바 위안이 첩 중국의 롱크르조리 탐초지 치저니닌 정샤바니 달리 디츠 등부니 선비월 니츠브서비 롱크르 탄총시 첩 정니아니지 퍼능원지 송화 등 시첩지 트랜저 정카지 부요바리 달리 디츠 덩푸니 선피훌 아랑츠브지 니즈브서비에 렁크르 톤총시츠 크소소 시와시기 덩 사야니 아진범베제 츠선동덩 시와시기 덩 사야니 아진범마덴 츠니톤스니 니가 디총리 자차저 퍼요바덩 니즈브서비에 렁크르 서파전총게 종비에더 정디 아자차 나츠나성덩 정총두월 퍼요 中国冷库尔族里腾措及中期卷吧陈氏话语而这些家呢真从西别冷库尔斯别总约的成地而家家阿彻也没进穷特别有而大哥本你就是别冷库尔团从西怎么克诉苏尔撒亚夫吉等阿坚本们去撤别动等撒亚夫吉等阿坚本们你撤身动了个这兄弟地从地克诉苏尔而家家真你等争穷阿你等而家家真身等争穷这个盆你 真从写词文而家家住这里几等争穷这个生意而且能跟你是把金通能团比你就是别冷库真从也容易而得正当平衡拍摄有机松八日地等地从事冷库是些东西词盆能就不仅穷特别精地通你而点可前部我没有 大列大哥不是，冷库尔西尔通西巴，啥呀？西登啊，俺吃生东西有劲。对能，你就是别冷库尔西尔通西巴，俺们没等吃吃东西呢。对从列大西登争穷这盆有，大列大这半年送，俺正就不接冷库尔西尔通西吃不，俺大话是他们人，冷库尔啥呀？西个零个有劲。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성좀 주의초 토돈비 링근 그 댄댄 득득이 돈토도 줄아시고 텅디 성좀 주의초 토 쇼용네 템터 제컵 중으로 근들 동이 될때 촌용제 거리시데 세탑 그 자라 자자석 돈이 빠데득 템터 제컵 중위 쇼 긍절 잡요래 땅용지 댄정 빠점 메바등 저정란 디정 접이 조설 통니 성좀 주의초 토돈비 링근 그 댄댄 득득이 돈토도 줄아시고 당부 쇼용네 템터 제컵 종의 건들 동위 지문번날 시치 때문에 종기 제출된 비 저처럼 그제 점종 말은 같은 욕부로 제구에 쇼용네 템터 제컵 종의 건들 동위 지문번네 종기 제출된 비 저처럼 그제 점종 말은 같은 사제 등 저처럼 그제 점종 제컵 같은 사제 되이네 너나 초등전 군제 건다 지치겠다 따르비 조특지인 바 등 디 쇼용네 템터 제컵 종으로 건들 동비 무 등 가시고 세톤 시요 바 마슬 쇼용네 템터 제컵 종으로 건들 동비 리키 존을 등 지인 전실 등 버터 돈 요비 쇼용네 템터 제컵 종으로 건들 동으로 차 촌나 자와 종나 옌력 셀비 돈형 되는 요래 템터 제컵 종비 리카 청마 쇼용네 건들 동비 지인 분납지 그때 고드기 시대 벨귀 점종 말거나 제급 제종 말거 근진 리타시 있네 성좀 주소제 고드가 돈출시나 니퍼다 티구 청위 자점제 세지 말거 등 리출 제위 점종 나더 말거 서담비 점종 다글 말거 니크뎀비 점종 겐는 말거 지 요퍼 접하실 규바 등 등 능클제 점술 말거 티구 청아시 접하시 귀 긍더 개비 점즈비 성금 대나 대번지르 긍더 개비 점즈비 예금 대나 대번지르 점증 환도 샤제 진충 등 즈바 조주의 점런 대실 접 등진 샤제 진충 시대 자첨 등 점진 점술 산이 라진제 점술 제제 말은 요녀의 티층 조화 등 종미 제층 등 일술 멍청 리르게 접득 점 소비 잔진 지슬비 저소제 제제 말의 티층 조대 쇼용네 점들 제급 종으로 근들 동이 돈데 저츠 송샤 콘둔 셰귀에 자첨 르터 등 첨터 등 첨진 등 첨송 소설비 리술 등 람술 요퍼는 즈바 등 첨터 선진 등 첨진 등저 용제진 총시대 자첨 등 자첨 촌 용리 팬디 덴브르 럴렌 따르제르 갤렌 덴티셰구에 등 능클 접 따클 등 멍멍 티소 접 따클 멍소 따클 선진 접 따클 첨진 접 따클 즈셔 접 따클 저초 접 따클 랑쇼 접 따클 지라 근훈 접대 Tsenig dung tanishin, penny dambi ngcha kuchul dung takil jay malag hirtaki chibar chay baad dung. Takil jay vrikh dung, penny chir dung gui. Dung nangkil jay chumsul dambab zovi dhigsul dung lamsul tisang dar dung gui baar di. Dung nangkil jay chumsul di, yekib jay jatum dung dhigsul dung tanjur shay par dhonang shil gui baad dung. Dung ga dhigik zawa shil jing, dung nangkil jay chadig chumsul ngi dungdag shay bi, dung nangkil jay chumsul lamlik malag zi gui khang. Dung nangkil jay chumsul lagdar shay khir chir dung gui. Tengge dhigig suho tengge dhiglim ji tengyun lan dunbi lengsha na jatum jin dunbi lengsha li jing tuwa yin la. Tengyun ji jatum teng chumsu zisung nambu shi gui pa ma zi la. Tengge dhigig suho tengge dhiglim yin zisung nambu shi ni rengyin la lengsha tewi tuwa ndun gui.

대주권한 바당 디수정기 때는 그 사탕근 열기지빌에선 동점되는 요급슝어 리전디 좀릭바당 돈좀바 셉던 돌지에 등 좀릭간 크라도 타리에는 디날한지니 멈터더릉리 공제레 선어 젠더글라산 버갑스시

돈지 여름프럽시비 예중라 따와니 소월은 용어를 덮어지러와 워중서 쪼빈 점질지 하나둔 터질없이지 워중지 예쿠르진 냠는 흑사무덮비 지신 니흐요기 등르띠 예쿠르와 람슈르 킬와니 식두드시 바띵 예중라 따와니 디능 식두드시 비와르 점질둥스둥신요 다스르 와르쿠르스 디브르시비 노르지르니 냠는 크트 워치쥬니 빠르직 바띵 탕가성바 비수와 자킹 어린이 집사치기든 냠지 입성왔띵 닝쿠르체 제든 어린이 냠는 킹 나츠 문남 집 집버스 가버지리오 항조이 예쿠라와 왕르기지 워치쥬니 와르쿠르트 춤쿠르왔띵 탕가성바 자킹트 짱아르무 통어스글리 산이디기 추아 냠순뇽도 비하정어 가푸프숑 시입실 종기 워중 하말라이 타쿠르 집 제치 냠리 글랑르트 스카바가 비뚜 중국 제주 차르킹 심지바 대쇼풍기 제웅제 예쿠르 페이지 제국 통미리 베이스브시크 땅고 워중서 예쿠르 페이지 통이 고르급 예쁘식 도바마스 데비에 비슬도이 페이지 제 탑지 고르급 흐정무슨 오집조바리 워중지 예쿠르 토는 띵 디토 예쿠르 노엄비 냠지 제나 바르득 도띠 스타르지 띵 흐치크단 잔들 로릭 진 냠는 수 리르슬 띵 예쿠르 냠지 띵 Sengli tang yekur nyamchi chiag namcheng hartag dutti. Yekur samtur shtamu shtasa yopa ting, shtamu shtisa yopa, jalag nyosa yopa sukshi ni. Arini yekur chen zachulti, shetang shchig ni mangpuru jirshin yo. Sani kagta nyamlin sambu shepi arini yekur chi namcheng laglin tarwi. Sakung shapur yekur shepi malag chig chig yo. Dayang nirtung nirnga lor, lasa chungchir chi yekura matang shewa ringa alag zamlaan helan shepi. Yekur chen rosung duombur, Akur tirchin tig ting tungshir tig samba maasil, tsami yekur huanjir ting tengzin nyamlin suq lenum sarpa gayar tsu jibadar pevji yushungba ting. Wajung zisi chungjir ta kwa tuk ting, kamsa nyamjin la tenbi, zachul pewa. Wajung loka chungjir chi wamin yungni loki shpishtig ting, tansam yekur gakhig sarpar jirba. Wajung nyangchi chungjir chi yungkumargani yekur chi gamagsar to jir shkende dantig tingwa. Wajung chamdu chungjir chi, Sarjirgini yekurji lamti xarbab toba. Wajung nagchi chungjirji galangni nagchi masimsi rtangsubsigba. Wajung ngari sakilji kwayangji ngari jir bitag shkachig chotsil chirishimba jibshungyo.

0: 是都能接济。
1: 啊，盲盾，
2: 就速盾跟喷盾。
1: 切记多看些版。
2: 俺这着冷下爷爷。
3: 嘎，盾大郎二盾。

0: 대실 람라크누이 초아이 기샤
1: 센디 하동니 체비 어디 통거 림보
0: 초아 땅 어디 통거

아니 멘춘 계속 거치 튼증아 레싱 로볼렌디 니처 상글 바가 워랑 중중 멘춘 계속 진의 히도 중화다 나 워랑 중중지 몽초집 대통 살수가 멘주기 군데미게 되더니 대통 살수가 멘주라 잡추르 셰크 진틀링 쳐르더니 민진 깨다 땅 물바 돈을 지제니 버터실 등 걸출 니피 중들 응사가 살롱라 고친조비 대통 살수가 터실 등 중들 소리 저르크 멘튜르는 징급 대통 살수가 멘튜 샵시 남트랑집 제시심 멘튜인 겐주고 동출 잡군서 지고 그세드 디는 대통 살수가 터실르게 등 중들르게 멘튜 샵시 남트랑 용서 잡으노 답그 카율르게 토니 멍소제 도능 등 진능 치르 등 요바레스르 대통 살수가 멘튜 등 대통 살수가 람드 요실네 리폰가 니바 럭서 동화 등 가습 실바 사브셰 빠지지 람드 그런 진제 멘튜 럭터 등 응포 쫀진 훈고셰 브르 니바 개친된라 랑글 니바 고리 겐군 등 응포 쫀진 멍소제 니쿠 기쿠 등 테크른 데아 율세르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shi yin
0: thiring ki ling shi
1: thiring ki ling shi
2: singe ling ge kungam sa nganam zo dunya lung chi nyen chi chi jub le gu phe ge thilam ge char jen gu ri shu be thiring ki ling shi shi be le zen di na lo le ya shin je chung ha jang ga ru chi ta le zen di na yin na gu be ling ge le ya kiran ya ka ba le je ge si shen le ha be ji zo ngen ju gi jem bu de ji su gi yin se ge ka ba din de le su na yin ji min ji to sen na gu be gor ge na de din de ji gu ri shu ni ja cha we to le ya ta kiran le ya shen le ha be ji zo ngen ju gi jem bu ᱟᱫᱟ ᱥᱤᱨᱡᱟᱱ ᱛᱚᱵᱩ ᱡᱤᱡᱚ ᱜᱮ ᱡᱚᱜᱤ ᱪᱟᱢᱵᱚ ᱫᱤᱱᱮ ᱡᱮ ᱥᱩᱜᱤ ᱨᱮᱥᱮ ᱜᱮ ᱫᱤᱱᱫᱟ ᱫᱤᱱᱮ ᱡᱮ ᱠᱮᱯᱛᱮ ᱭᱟᱨᱮ ᱛᱟ ᱱᱮᱡᱩ ᱫᱤ ᱠᱮᱯᱨᱟ ᱡᱤᱜᱮᱱ ᱫᱤᱜᱮ ᱠᱟᱨᱟᱪᱤ ᱭᱟᱨᱮ ᱥᱤᱫᱤ ᱥᱟᱢᱵᱟ ᱛᱟ ᱜᱮᱥᱤ ᱠᱤᱨᱟᱱ ᱜᱮ ᱥᱮᱱᱮ ᱦᱟᱵᱩ ᱜᱮ ᱪᱟᱢᱵᱚ ᱫᱤᱱᱮ ᱡᱮ ᱥᱩᱥᱱᱟ ᱱᱟᱢᱜᱩ ᱛᱟ ᱢᱮᱱᱡᱩ ᱨᱚᱥᱚᱱ ᱥᱤᱥᱩ ᱪᱮ ᱤᱱᱮᱨᱮ ᱛᱚᱱᱫᱚ ᱛᱟ ᱜᱮᱥᱩ ᱜᱮ ᱠᱷᱚᱥᱚᱵ ᱞᱤᱦᱮ ᱤᱱᱮᱨᱮ ᱛᱚᱱᱫᱚ ᱡᱤᱢᱵᱟ ᱪᱩ ᱢᱮᱜᱩᱵᱮ ᱛᱚᱱᱮ ᱤᱱᱟ ᱨᱤᱱᱮ ᱭᱩ ᱜᱚᱨᱜᱤ ᱯᱮᱝᱜᱤ ᱫᱤᱱᱨᱮ ᱞᱚᱝᱡᱚ ᱪᱮ ᱞᱟᱥᱚ ᱢᱟᱝᱜᱩᱡᱤ ᱭᱩᱟᱨᱥᱮ ᱥᱮᱭᱟᱨᱮ ᱛᱟ ᱫᱤᱫᱚ ᱵᱤᱜᱤ ᱯᱮᱱᱫᱚ ᱦᱟᱡᱟᱝ ᱜᱮ ᱪᱮᱢᱵᱩ ᱭᱩᱵᱮ ᱢᱟᱪᱮ ᱛᱷᱟᱱᱫᱚ ᱛᱟ ᱫᱤ ᱥᱚᱭᱟ ᱢᱚᱱᱮ ᱪᱟᱥᱟᱱᱮ ᱞᱮ ᱪᱤᱝᱟ ᱢᱤᱡᱤ ᱪᱮᱢᱵᱮ ᱜᱮ ᱞᱮᱫᱩ ᱢᱤᱱᱟ ᱨᱮᱥᱮᱱ ᱨᱤᱡᱤᱞᱤᱭᱟ ᱡᱩᱡᱮ ᱟᱱᱮ ᱠᱚᱱᱡᱚᱭᱟ ᱜᱮᱥᱤ ᱟᱫᱟ ᱫᱤᱫᱚ ᱵᱤᱭᱩ ᱥᱮᱞᱮ ᱞᱟᱵᱮ ᱜᱮ ᱥᱤᱨᱡᱟ ᱫᱚᱵᱤᱭᱩ ᱜᱮ ᱡᱤᱡᱚᱱ ᱜᱮ ᱡᱩᱜᱤ ᱡᱟᱢᱵᱩ ᱫᱤᱱᱮ ᱡᱮ ᱥᱚᱥᱱᱟ ᱠᱤᱨᱟᱱᱤᱭᱟ ᱠᱷᱟᱥᱩᱵ ᱡᱩᱜᱤ ᱨᱮ ᱥᱮᱨᱣᱟ ᱥᱚᱣᱟᱜᱮ ᱟᱫᱟ ᱠᱩᱢᱡᱮᱱ ᱱᱟᱥᱚᱨᱭᱟ ᱠᱟᱭᱟᱨ ᱡᱮᱱᱟ ᱢᱤ ᱜᱮᱨᱜᱤ ᱪᱷᱮᱡᱤ ᱛᱷᱚᱯᱛᱚᱯ ᱪᱤᱵᱟ ᱛᱟ ᱫᱤᱱᱮ ᱢᱤ ᱥᱮᱝᱜᱮ ᱛᱟᱝᱜᱮ ᱡᱩᱜᱤ ᱡᱟᱢᱵᱩ ᱫᱤ ᱥᱚᱭᱟᱞᱤᱭᱟ ᱢᱩᱭ ᱞᱟᱥᱚ ᱜᱚᱜᱚᱨᱫᱟᱱ ᱵᱮᱜᱮ ᱱᱮᱡᱩ ᱫᱤᱱᱮ ᱡᱮ ᱨᱮ ᱛᱟ ᱪᱷᱟᱣᱮ ᱛᱚᱣᱟᱞᱤᱭᱟ ᱛᱟᱫᱟ ᱠᱮᱯᱨᱟ ᱡᱮᱵᱮᱜᱮ ᱡᱮᱥᱤ ᱫᱤᱜᱮᱞᱤᱭᱟ ᱛᱟᱫᱩ ᱥᱟᱢᱵᱟ ᱟᱱᱤ ᱛᱟᱜᱮ ᱠᱚᱱᱫᱚ ᱥᱩᱭᱮᱜᱮ ᱟᱱᱤ ᱥᱤᱨᱡᱟᱱ ᱫᱟᱵᱩᱜᱤ ᱡᱤᱡᱚᱱ ᱜᱮᱡᱩᱜᱤ ᱪᱮᱢᱵᱩ ᱟᱫᱟ ᱪᱮᱢᱵᱩ ᱫᱤ ᱛᱮᱵ ᱥᱟᱝᱜᱮ ᱥᱤᱨᱡᱟᱱ ᱥᱩᱥᱤ ᱜᱤ ᱱᱚᱫᱤ ᱤᱱᱮᱞᱮ ᱪᱷᱟᱡᱚᱱ ᱞᱚ ᱥᱮᱵᱤᱧ ᱵᱟ ᱟᱫᱟ ᱠᱚᱱᱡᱩ ᱠᱟᱨᱥᱤ ᱠᱚᱫ ᱥᱟᱢᱵᱟ ᱢᱤᱡᱩ ᱛᱤᱝᱜᱩᱫᱟ ᱡᱤᱡᱚ ᱜᱮᱥᱚᱱ ᱪᱮᱢᱵᱮ ᱡᱤᱡᱩᱜᱤ ᱛᱚᱱᱮ ᱫᱚᱫᱟᱢ ᱡᱤᱜᱣᱟᱨᱮᱥ ᱫᱤᱫᱟ ᱪᱮᱯᱡᱤᱫᱩ ᱤᱱᱟ ᱜᱮᱥᱩᱜᱤ ᱩᱭᱫᱤᱱᱮ ᱤᱱᱮᱞᱮ ᱡᱤᱜᱣᱟᱨᱮᱥ ᱛᱚᱱᱫᱚ ᱠᱚᱱᱫᱚ ᱥᱩᱵᱱᱮ ᱥᱮ ᱡᱤᱵ ᱡᱩ ᱢᱮᱜᱩ ᱵᱟ ᱨᱤᱱᱤ ᱜᱤ ᱜᱚᱨᱜᱤ ᱯᱮᱝᱜᱤ ᱫᱤᱱᱮ ᱞᱚᱝᱡᱩ ᱪᱮ ᱭᱚᱨᱮ ᱞᱟᱥᱚᱣᱟ ᱜᱤ ᱛᱟ ᱡᱤᱰᱟ ᱜᱤ ᱜᱮᱡᱟ ᱡᱩᱢᱩᱫᱤᱱᱮ ᱪᱤ ᱯᱟ ᱡᱤᱜᱡᱩ ᱪᱮ ᱡᱮ ᱤᱱᱟ ᱛᱚᱱᱫᱚ ᱠᱚᱱᱡᱩ ᱫᱤ ᱜᱟᱱᱤᱭᱟ ᱴᱩᱭᱟᱝ ᱜᱤ ᱪᱮ ᱟᱝ ᱛᱷᱟᱝᱵᱚ ᱨᱮᱥᱮ ᱜᱤ ᱛᱟ ᱱᱟᱝᱫᱩ ᱫᱤᱱᱮ ᱪᱤ ᱡᱩᱱᱥᱩ ᱪᱮ ᱡᱮ ᱪᱟᱣᱮ ᱞᱟᱜᱡᱮᱞᱤᱭᱟ ᱱᱤᱡᱮ ᱛᱚᱱᱫᱚ ᱩᱱᱮ ᱪᱟᱥᱟᱥᱱᱚ ᱢᱤᱥᱩ ᱛᱷᱩᱝᱜᱩ ᱫᱟ ᱡᱤᱡᱚ ᱜᱮᱥᱩ ᱵᱩ ᱥᱩᱝᱪᱩ ᱜᱤ ᱢᱟᱝᱩᱞᱤᱭᱟ ᱥᱤᱡᱮᱱ ᱜᱚᱭᱵᱮ ᱜᱤ ᱛᱟ ᱠᱮᱯᱪᱚ ᱜᱤ ᱴᱷᱟᱝᱥᱤ ᱞᱟᱥᱚ ᱜᱤ ᱯᱟᱨᱫᱤᱱᱮᱭᱟ ᱡᱩᱢᱥᱩ ᱠᱟᱱᱫᱟ ᱛᱮᱵᱡᱟᱝ ᱜᱮ ᱠᱚᱱᱴᱟ ᱪᱟᱠᱚᱨᱚᱡᱮ ᱥᱩᱭᱚᱨᱥ ᱛᱚᱱᱫᱚ ᱢᱤᱠᱷᱟᱡᱤ ᱜᱮ ᱢᱤᱥᱩ ᱛᱷᱩᱝᱜᱩ ᱫᱟ ᱡᱤᱡᱚ ᱜᱮᱥᱩ ᱪᱩ ᱜᱤ ᱞᱮᱛᱷᱤ ᱢᱤᱱᱟᱭᱟ ᱡᱩᱡᱮ ᱤᱱᱟ ᱡᱤᱡᱚ ᱱᱨᱮ ᱜᱮ ᱥᱚᱯᱩᱫᱤᱱ ᱨᱮ ᱱᱚᱨᱚᱭᱟ ᱱᱤᱡᱩ ᱠᱩᱡᱮ ᱟᱱᱤ ᱠᱚᱱᱡᱩ ᱜᱤ ᱭᱟ ᱡᱤ ᱞᱮᱜᱮ ᱜᱮ ᱡᱮᱢᱵᱚ ᱥᱚᱥᱩ ᱜᱤ ᱞᱮᱜᱟ ᱫᱤ ᱨᱩᱜᱩᱭᱮ ᱥᱮᱜᱮ ᱵᱚᱝᱤ ᱡᱩᱢᱩᱫᱤᱱ ᱨᱮ ᱡᱮ ᱛᱚᱭᱚᱱ ᱡᱮ ᱡᱩᱢᱩᱪᱩ ᱠᱚᱱᱡᱩ ᱟᱫᱟ ᱫᱟᱜᱤ ᱠᱚᱱᱫᱩ ᱡᱮᱵᱮ ᱜᱮ ᱡᱤᱡᱚ ᱜᱮᱱᱡᱩ ᱜᱤ ᱡᱮᱢᱵᱚ ᱫᱤᱱ ᱨᱮ ᱡᱮ ᱥᱚᱭ ᱜᱩᱨᱤᱢ ᱱᱚᱨᱚᱭᱟ ᱡᱤᱜᱱᱮ ᱪᱟᱥᱟᱥᱱᱚ ᱛᱩᱝᱜᱤ ᱦᱟᱡᱟᱝ ᱜᱮ ᱭᱟᱜᱩᱡᱤ ᱡᱩᱜᱩᱨᱮᱥ ᱱᱤᱱᱮ ᱪᱟᱥᱟᱥᱱᱚ ᱠᱚᱱᱡᱩ ᱡᱮᱢᱵᱚ ᱫᱤ ᱥᱚᱭ ᱜᱩᱨᱤᱢ ᱱᱚᱨᱚᱭᱟ ᱛᱟ ᱠᱚᱱᱡᱚ ᱥᱚᱱᱫᱤ ᱦᱩᱨᱫᱟ ᱪᱮᱜᱚᱨᱮ ᱞᱟᱥᱚ ᱠᱟᱱᱫᱟ ᱡᱟᱪᱟ ᱵᱮᱜᱮ ᱛᱩᱱᱫᱟ ᱢᱟᱝᱜᱚᱡᱤ ᱞᱤᱭᱟ ᱛᱮᱱᱡᱮ ᱟᱱ ᱡᱤᱢᱟᱝ ᱜᱮ ᱤᱡᱤ ᱛᱚᱵᱫᱚᱵ ᱪᱤᱠᱚᱨᱮ ᱛᱟ ᱪᱟᱣᱮ ᱫᱚᱞᱤᱭᱟ ᱛᱟᱱᱫᱟ ᱠᱷᱮᱵᱮᱜᱤ ᱥᱤᱨᱡᱟᱱ ᱫᱤᱫᱟᱵᱩᱜᱤ ᱪᱤᱠ ᱡᱚᱜᱚ ᱪᱷᱮᱵᱮᱜᱤ ᱥᱮᱱᱫᱟ ᱢᱤᱱᱨᱟᱣᱮ ᱡᱮᱢᱵᱚ ᱫᱤ ᱥᱚᱭᱮ ᱤᱱᱮ ᱨᱮ ᱛᱟ ᱪᱷᱚᱵᱡᱮ ᱡᱮ ᱠᱷᱮᱨᱟᱝᱜᱤ ᱛᱟ ᱫᱚᱱᱫᱚᱝᱩᱱᱮ ᱪᱟᱥᱟᱥ ᱱᱚ ᱡᱮᱢᱵᱚ ᱫᱤ ᱪᱩ ᱞᱤᱭᱮ ᱤᱱᱮ ᱨᱮ ᱫᱤᱱᱨᱮ ᱛᱮᱞᱤᱭᱟ ᱪᱤᱠ ᱪᱷᱮᱫᱩᱝᱜᱤ ᱠᱷᱚᱥᱚᱵ ᱫᱤᱱᱮᱡᱤ ᱫᱩᱜᱚᱨᱥᱮ ᱥᱮᱭᱚᱨᱮ ᱛᱤᱱᱟ ᱛᱟᱡᱮᱡᱮ ᱥᱮ ᱪᱷᱚᱜᱚᱡᱤᱞᱤᱭᱟ ᱪᱤᱠᱤ ᱞᱩᱜᱡᱤᱝᱜᱤ ᱠᱷᱟᱵᱞᱩᱭ ᱠᱮᱵᱟᱫᱟ ᱞᱩᱜᱡᱤᱝᱜᱤ ᱜᱚᱜᱚᱨᱫᱚᱱᱣᱟ ᱟ ᱫᱤᱱᱨᱮᱜᱤ ᱯᱮᱡᱩᱝᱜᱤ ᱠᱩᱥᱤᱡᱤ ᱤᱵᱟ ᱟ ᱫᱤᱝᱜᱮᱨᱥᱟ ᱢᱤᱥᱩ ᱛᱷᱩᱝᱜᱩᱫᱟ ᱡᱤᱥᱚ ᱜᱮᱥᱩ ᱪᱮᱢᱵᱮ ᱠᱟᱨᱥᱮ ᱡᱩᱥᱤᱢᱵᱟ ᱟ ᱛᱟᱱᱫᱟ ᱟ ᱜᱮᱭᱚᱝᱜᱮ ᱛᱟᱱᱫᱟ ᱞᱟᱜᱵᱟᱨ ᱡᱤᱵᱮ ᱡᱤᱥᱚ ᱟ ᱜᱮᱥᱩ ᱜᱮ ᱡᱮᱢᱵᱩ ᱫᱤᱜᱩᱱᱮ ᱪᱟᱥᱟᱥᱱᱚ ᱟ ᱥᱩᱝᱪᱷᱚᱱᱮ ᱛᱮᱝᱜᱤ ᱪᱮᱵᱮᱜᱤ ᱥᱤᱨᱡᱟᱱᱥᱮ ᱨᱟᱵ ᱢᱩᱡᱟᱱᱥᱮ ᱜᱮ ᱤᱣᱟ ᱠᱷᱚᱱᱮ ᱭᱚᱢᱟᱨᱮᱥ ᱡᱮᱥᱟ ᱡᱤᱥᱚ ᱜᱮᱱᱡᱩᱜᱤ ᱡᱮᱢᱵᱩ ᱫᱤᱱᱚ ᱞᱚᱞᱤᱭᱟ ᱡᱤᱜᱤ ᱥᱤᱨᱫᱚᱜᱤ ᱡᱮᱢᱵᱩ ᱫᱤᱨᱮ ᱪᱟᱣ ᱭᱚᱢᱟᱨᱮᱥ ᱛᱤᱢᱟᱥᱮ ᱡᱤᱜᱤ ᱫᱤᱫᱟ ᱪᱷᱚ ᱥᱩᱝᱵᱮᱜᱤ ᱛᱮᱜᱮ ᱜᱚᱱᱫᱚ ᱡᱤᱵᱮᱜᱤ ᱡᱤᱡᱚᱱ ᱜᱮ ᱡᱩᱜᱤ ᱱᱚᱞᱚᱜᱮ ᱪᱷᱚᱥᱱᱟ ᱠᱤᱨᱟᱱᱤᱭᱟ ᱡᱮᱢᱵᱟᱴᱨᱮ ᱢᱮᱜᱚᱵᱟ ᱭᱩᱜᱚᱨ ᱪᱤᱱ ᱪᱷᱚᱜᱨᱮ ᱥᱮᱭᱟᱨᱟᱵ ᱭᱟᱢᱱᱟ ᱡᱤᱜᱤ ᱠᱤᱨᱟᱝᱜᱤ ᱜᱮᱥᱩᱝᱜᱤ ᱢᱩᱭᱫᱤ ᱭᱟ ᱪᱩᱞᱤᱭᱮ ᱭᱚᱨᱮ ᱥᱮᱭᱟᱨᱟᱵ ᱭᱟᱢᱱᱟ ᱡᱤᱜᱤ ᱥᱤᱱ ᱵᱮᱠᱷᱚᱥᱚ ᱭᱚᱨᱮ ᱥᱮᱭᱟ ᱪᱷᱟᱡᱚᱱᱞᱚ ᱟᱱᱤ ᱭᱚᱢᱟᱨᱮᱥ ᱪᱷᱟᱡᱚᱱᱞᱚ ᱜᱮᱜᱚᱵᱜᱤ ᱪᱮᱥᱤ ᱥᱤᱥᱚᱱ ᱡᱩᱜᱤ ᱭᱚᱥᱟᱱ ᱜᱚᱱᱫᱚ ᱡᱤᱵᱮ ᱢᱤᱠᱥᱮᱜᱤ ᱥᱤᱜᱩᱱ ᱨᱮᱡᱤ ᱛᱟᱱᱫᱟ ᱭᱚᱢᱟᱨᱮᱥ ᱪᱮ ᱛᱮᱱᱥᱟ ᱛᱟᱱᱫᱟ ᱞᱟᱜᱫᱟᱨᱟ ᱡᱮ ᱥᱤᱱ ᱵᱮᱜᱤ ᱡᱤᱡᱚᱱ ᱜᱮᱱᱡᱩᱜᱤ ᱡᱮᱢᱵᱩ ᱫᱤᱜᱩᱱᱮ ᱪᱷᱟᱥᱟᱥᱱᱚ Mishu Tungu Dan Jizu Ngan Sung Bu Ani, Soso Nyamle Jise Ki Ngugan Dida Nyamdre Ki Tone Jijur Ki Tone Ma Jengyo Je Res Mi Ger Ki Gune Chashas Nung Diya Ndrojun Tuba Je Yine Re Daga Nung Hingi Jik Jambu Di Soso Tangu Chas Nung Nam Yugi Jambu Di Re Di Yine Ya Yar Dan Je Ngujan Soya Rab Serjan Soya Rab Dinde Zawa Yine Yoma Res Je Kase Den Sha Dangu Na Tanda Ladar Che Jinbe Ki Jizu Ngan Jio Ki Jambu Di Ngusu Sobde Gantre Re Chore Di Genyo Jijur Ki Tone Jamba Dinde Che Ribes Na Ta Di Tia Li Ya Mishu Tungu Na Jizu Ngan Sung Cenbe Nyamle chebe ki ngugan tang, nyamche ki tuane, jeju ki tuane, tante ki jizu ngensu ngi njambudre chi maa tre shaari. Ta ti genyo chi gyu ribes che gejitis na, tuyungu tuali ya nganzu cuwe nalo ki namgyu tongwe ki jizu ngensu ki jambu tang, tanda chawai tuali ya trambe ki serndo ki jizu ngensu ki njambudi baro li ya keba hajan ki chambu chi yores. 당한주 미슈 등구나 지조 인계송 부소 제외 챔베 도담 제베 실송제 지조기 인계송 전부 등원에 차셨던 개용기 지줄기 멍시기 아다 세시들이지 요레스 지조 인계송기 전부 뒤기기 단 뇌문 등원에 차셨던 지주기 토네 개다 요레스 디그나 로리아 돈도 같이 요레스 좀 봐 중화미만 지디 계급 지조 인계송 전부 아, 다 야간에 시스노 중화人民共和国 社会保障卡 아, 드레지리스. 다 정부디 치중 이 닝립기 나로리아 쭉베기 락제 마세지기 멍시기 다 뭐마다 주마 인제지베기 체시 라소 겐용코라 차사 아 지규레스. 다디 겐용 지규르 제고베 금전 가레스 좀바 지소 겐송기 정부디 겐용 퀄리아 배주의 제규 아다 균도 주엘이야 겐리지베 제도 임바타 사자 신벨이야 치제다 면주 라서 집에기다 아 죽지게벨이야 편도 중에 다는신 지존 계속이 루지 라서기 멍치기 려고디게디파 주비엘이야 겐리지베 제도 손장 안겐유 지구 레스 제자 대교 공도 죄베기 스르자 무자 디게 자원이네 요마레스 다 지존 겐주기 전부 디용문에 차샤스나 아 마시 지구레스 Ta yin le di gan yi cha zang lo jik bu jik gan yin ba, a dhin re jima res. Gyom ngui di gan li ya dadyu zang ba, tante ge sa chi ka ji gi rup sun be gi jizo ngan ju gi jambu to li ya, sa ne so su gi ke jun den be gi, ta shi gyu dhin re ji kan yu gyab yo res. Ben cha cha, ngan zu jambu di gi gyom ngui gi wun cha cha su nu, so su sa ne di rang gi ke jun den be ju gu je yo re. Je zang, shin ji ka gi na, ge gop gi da gi gong du ju be gi ji gyur gi da chi jun yin re. Yamina jige Zhonghua Mimai Jidun Gekeb ge jizu ngensung jambu dindiji jibe ngondru uwa wane cha cha suna dondo sanne diran ge rinne yu goro jimru sidun laswa ge nizuli ya deje ane sosu ge kheju da tunbe jugu je shiaru. Dige wane cha cha suna ane ceshi da tungi yu san ceshi da tunbe ngondru cha ki uwa ge khebar jen ge jugu je ba dindiji ra shiasu. Tani nile mixedu shugoya ji wana cha cha suna jambu diige diwe gi jizo ngensung gi chinu ine re nyinglip gi ceshi diga li ya genyong kyung wana cha cha suna keba jie yo ma re jikbu jigyan hain ba dinde jire sha Ta nga zu namgyu ngenju na shungyan gi mine kandres je susu jizo ngensung gi jambu di yang ta be to ne liangu re Ta diye na tenge li ya ngotru ji shue ni Ta ngā zui ki ngiān jūn nā lūlu ya shūkhen ki mīnā tsui jizu ngiān sūng ki jambu di līmbā ya tāpsi kāshē jī yuwa rī. Tāngbū di kārā sūdhī sāmbā sāyū ngū lī ya tējē kīrāng sūsū mī gēr gī tūpdā lā gēr dī nām. Tī nē, ta jizu ngiān sūng ki jambu trūmīr jī sē ki shabshū ki gārgūng dī lī ya tēnē jī gārī. Yā mā nā jī ki ngā zui ki mīshū tūngu dā jizu ngiān sūng cēnbē wāngjā trē bē gī ngiām lē jī bē gī ngū kāng gī. Saji deya teje sayu ngon liya ryumi ka gongje an kiranga maa linye rishkyom linye tigiri di dunda thangbudiri. Nibudi gwenye cha cha sanon kiranga chawaya toa ne sanye dirangi da mishu tingu da jizo ngingsung cenpe gi APP inere gichin yamina jiga tongzhu buyo gi mishu tingu da jizo ngingsung buyo gi charim chung da yagane cha sanon renshe xiao chengshu di gang liya ya zu ane kiranga dreyo gi jeshi diga ya gyesun na ane kirang liya jambu liya ki rishu gyabu yagi tabdaan dine chi rikwa re. Da dine kirang ki jeshi dike chasang lo ya ge chasno lamsa chema nidu kirang liya jambu labar rabu anze ma re. Kirang ka nyeshu di ya ge chabi che li na ane kunzu kirang ki gogo di shirsung nyeshu di liya hikje 아니 전부 뒤 수고리 수요차비 제리야 기란 미길이야 다단기리 제장 기란게 지 고추베기 라기 락바르도 톱단 라기 라소 남제 링가텐 주고리 마세지기 기란게 고고난다라 소수기 지조 겐주슈에 이네리 무제기 신베기 진유 라소 베주 제초워리 但 대야 더두상바 다가스는 미게 지기 도세부 제베기 지존견주 진부레 세라부 냠나 지기 도신베 단다 공도 제베기 마차바야 넘이나서 세비네 간단 도르드니 시스노 겐용 큰디 지규르 손자 아니 기랑게 지조가리아 다착작이 토네 고고동행기 된서야 이지 큰 능교민도 다 자외토알이야 지조 게송기 전부디 너민나서 수구유세기 세리 캡데기 아다 든단제지 요리 따이네레 헹게 츠디 드릭다 노로 덴바인다 주머니 데야 인지나에 리갱가 하장기 첨부지리 재산된 조야 이지 능규민도 대화에겐 기랑가 무마신베 직생 노로리야 되게 공도 주베기 서장기 전부 레스야라보 덴조니에게 체도 무일제 라서 큰 능규민도 다 계시 기랑게 지조 겐송게 전부디 녀리에 테리아 독차리 유바 야만지게 소소 녀버디야 딱다라 대민도 삼사 다 간다 금젠디게 유스노 기랑게 지니 숨 미슈 팅구다 지조 겐송 쇼슈기 테제 카바르 규제 아다 제린디 我们呢 준비 십제나나 안 정도 디다 초종제 헹겔이야 슈에징원의 차샤스모 게 최슈인베기 직디 소소기 최린디 치로야 겹다나야 민도 니부님베 전부 고마신바 민고마시바 디겔이야 지소 견주기 전부 니 세기 금전나 속에 김베 기란선의 응위리도 뭐 응위디 큰라 구나임도 기란기 처리디 칠이 마갸라 기란기 응위기 테리아 경군 마파바 아 드레지 총스노 아니 기란기 아 게시 독자 유스노 대규 공도 슈베기 대지 카발이야 카바겸네 디그리 야마나 제 기란기 서유물 테네 디그리 드레스 제제 소소르니기 교노라 속에 덴자리아 송급나야디 경과 친분님베 정구슈예니 생기는게 팅디 드링기 링시시베 리젠디 순삼다가시기 나발행게기 모튜도 중앙롱팅인지 지겹려고 벽에 틀람기 리젠 신다 하남세나나 행게 슈텐자고
3: 좀기 딩강 이기 진네
4: 디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곰 베게 티남기 좀드인가 제리 제인

생긴지 심라 몬데 히비 준진지 변종지 순남승리 휴격의 민중 이용지 생식 협대 점주 제수 주비 거기기 주니 녀석아 니도 니짜로르 이용지 생식 협대 점주 제수 주비 민도테 마용지 생식 장제 자네 라다라 힘통 칸네 무슨 첩작세버리 중화 힘내 첸롭 첩작 헨소지 로저치부터 표정정정 힘내 총색 팅키 조직 제바 중국 힘내 배준 칸키 빠준 제바 제제 몬데 히비 준지 변종제 손남신의 휴격계 민경 제바 승수통배 권내 명제도 주바리 잠시 후에는 중국 첸릭 춘소제 첸릭 첩지 중에 중국 힘내 레드네 문투 교구제대 배제 몬데 히비제 주문마인배 냠주타 푸슴 쪽에 나한테 예용제 로버부 민람도 향해바리 달루 진짜 기회 최순 주니 배집더니 사설 무슨 제비 제비 변종제 손음심의 휴야 유름 대비나 세조타 원단 대비나 첩자 진용매비 로주 주지행 저는 변종제 행례다 종세 태공제 손실상 인제 증례 존재 계신기들이 대티나 변종제 손음증의 휴야 카니 접지 뒤에바 다다 나가 편숨 조행 소준제 댐죽다 소차 행준제바 손음증의 념제 녀중소 투유 티나네 변종 내동계 내대 말았다 남경계 도창 기부승의 말아 공부장대 법아 소차 말아 만큼제 소준 군중 대조 말았지 남성의 중국 손음증의 휴야 계신제 제수주유 인생유가히라 내동계 내대 말았더니 중국 권라시부 손음증의 휴야 계신가 순배 자증민도나 내랑아 주유바리

Chamber number

0: Türüp sabata.
1: Gündo sarba.
0: Pege sarba.
1: Soa sarbe.
0: Hüge dönjü.
2: Sangnaji kongam sa kunin ne tuto to zhongyang long chi ni chi jiab le kong. Poke chilam to ku chi be. Pege dönjü chi be le zhen se zo na wo ge xu ju yi. 팅디 페이지 담규 집에를 전화 900원 건조도 콜라카린 답게 소유 종조 유골 영밥 소배 맹아데 로 데카닝레라 초모 남이야 닝이 리지 코바 히큐주이 달로 로솜솜라 레베 뱀버트르네 등어 실 라바 주버라 주고요 나는 콩키 라벨레가 히야데 종조를 로네 너무 단념데 마소 내찬이라 왔다 잡지 총조 매방 세유 공기 다자 축으로 따도 지톱견 둘라 갱공라 협치 히톱견 둘지 히브리 뱀버트린 개침네 변종로가 총제 로자 종 세형 초유 총조로 내부다 사법 지체 뒤동 업자 숨섭지 심배 꿀라커리 제모 칼라니치 주부조 뱀만링타 기주조 제공 초제 유예 멜론자비 초모순 디우스 네베 렌답게 초유 종조 초딘 쪽을 줄여 로주잔나 초유 종조 유골 여보 로리 고로 주잔 카기네 고로 제와제당 사양아 바라 바라다 메리 천염게 로 여보 고로 숨증아 동심바 유골와 마음의 뒤수 니인달 유골와 직동 업자 잠라 내는 휴그유 시계 초딘 시탕 초계 초딘 초희베 배유장 통콩 제대로 지내 배주를 입고 집에 대 소유 종주 맹아 현당 문자와 희유 받대 니동 죽을러 종주 스주당 망은 전에 제대 소준제 출남 숨제 띵라 강탄 조람탄 종석강 내수 자사소 직구 냠수 집다 아주 신경지 당도 람표 힌지 미 숨수배 종주 농주 제매 총조 은행제 주린 까만 주미기 힌카 세찬도 깽감나 견자그레 지키바다 조드르 팅마 제더 람비 힌제데 리미 자슈제바 미니 순네 조트바히 소주 타치바다 팀마세 얼리시가 응어크로소 최체 마다와라 안담다 자르 자마 조마다 다치지 오류 제조크도 조급 마히 직제피 제진 견다 메바바세 소유 총조 mēmāwē gāpsu cēkā sōdē yūgōrwa zhūgōr yūzāṁ gōgō kēyāng bāntāng tsōmōr nōjō mēgōpā shējī yū gāman jū mēcī rōn dhikar nēngi rīlā tsōmōwa dhikar nēngi rī ngāngzā jī gui tuyān kārī dōgāṁ hī gāchā lōbōr hī bātina tuyān jīng tēm hī rī jīg chē na hī gā lōbō tēyī kēnjī tsōyū chōngzō gāchā shūbā yīyāngsī chōngzō ulin jē jāng dēpsu 유고르 제베 코타르 지킨힌 데네 튜인즈 보나 초유 총조테 강타마 조줄까베 만남제 리미 삼노 사츠히 힘베지 가르만 좀 미치 유미츠 참레 내힌 바체네 라무 사지 유제 오르치바타 콩키 사샤라 균아 유베 총조 타통 로조브루가 주네 년가 집에 만남라 리미 로조브치 유제 히도 니동 줍주노 다와쿠브라 로자종 Rinne yugur de zhenche jabdur wo, chungzu ni sumche garjia dutso shimu nyerde yugur wa hibzila zham denchangne, gangritang chumun chamdu kur jabne gur ye chabatang cha suma tungwa so chibri. Wanjang gaman jirmi ji, chumi yongla, yugur je yongwa shaguna manshu ki sishu sambur denguwa de sivu hinji yu, nindong chugulur choyu chungzu Loga chongjie jie tanzim jo zheng chongzo zhugzhun namchang su chukde kangzang darba mabu jabatang zhongne jang te chongjie sishu tante chongzo yongsu mangso ne chang sumsongni jabne nye chitang bawe sonum chunxie su jikxie jang shikchu to zhiyabari nindong nyuza zhiglur zhongne lariyang uzhun gangzhu sadeng tang chongsep tarjie la kunze tongwe namchang jie mangun goro saya xie tang nipam tangde Rupzo Pemal Ling Zinchung Kuji Lamdun Mala Zubatang Mangso Nechang Jela Yurku Chibamasi Mandalin 中央是刚堂南国人角色准备是一记录年度一再入了中央给王金的马文国了千万年堂三月国堂安文初于重组主作变马林给重设于国家马戏之国组军铁接近南国人角色堂于国为电内加上孙龙我看见我这次连国做马戏真正可以对角色马林给行卡写了东西堂却在那样
3: 就是来呀就是故事就是大家重组了孟说内藏阿俊阿宁有把他如果是把孙来也有别说孙卷堂来行的拥抱说句语如果姐拥抱这样这点呢这点最重要别把责任大家特征了这怎么做个没看来行呢重组了一样特别普遍的相过有把的如果公司通过几把他重组两个月呢其实托他们当说就几当中华当啊
2: 前总统投诉看不明白白开行卡内行者这就去不满意如果说这不搭档他白写卷堂那不搭档吃水么说堂白开学堂说家年龄时就有这样说的我的这个人来了从我的人这个人来了

0: 생년지 시험랑 고조도 돈도 내라 채웠다 방조 주의 킹버데 실실 종기 돈도 내돈라 걸음되면 근데 땡득당에 거기 유리 간설 디자인 민비 돈치 뒤서 라서 지주 모제 힘난도 내지 내면 고조 땡땡치데 사기 요네 새로 점점 좋아 맹아라 라서 종제 실실 종기 주르로도 모 나트 제동 름히 미네 직두 나트타 니캄 저죽제 집에 각제 투슬비 르릭 토지제 마기 템보 용하다 돈저 로리 용하 게네 차시 최교 정기 체력다 템베 젠듬다 네미 주더 쇼카게 통콩도 뒤 답사 담보로 혐드 휴와 제체네 돈두리 돈라 걸음 되면 근데 땡득 땅에 종용제 힘난 담무카라 최전제 남백기 히도 총이나 대로 지역 정기 심지 잡나 힘의 통제 지속 전제 협의 루트 시부 레트모 니르 적동 숨졌다 던두 루트 장배 레트모 천이 도저지 희전 전타 제례진 추시 전제제 힘주 레트 지단지 종습제 니존 능력 문단의 현자 뉴딩아 세마세 루르 응아두 레초 철 효체다 왔다 던두 두고 통졌다 왔다 잡지 마조제 던두 니조제 마네 마르 텐드자 당에 뒤조다 니누 마네지 전종다 토바 마조다네 종용제 던두레 돌라 군제 뉴네 동시 마기 템보히 등여바레 선상대수 선행람민이 최교 종기 지기 도탐 송종 협사제대 가구 나도다 크르장니감 지기 냐차치제 레게 지탑 도전 내보치네 전안념시 중전에 땡고 제대 선상케 뷰티 뉴효유구 게네지바리 돈주진 남희다 점주 로효소 대전기 튜저를 교환대 후다체네 남희인 원다타 흰주익미 니감 로주제 게네 야포치네 돈주리도 대자다 고름대바 용어라 제요리 맹아라 라사 종제 취교 종계 돈주리도 땡라 고름 대변한 빈대 주직무 숨처 주동 숨자 뒤부터 백합무 자당 업중 아주 뒤에버리 선생님 콘트센트 받는 건조트 돈두 레라체 방송 주의 큰 기구비 최교 종기 돈두 레돈라 고름 대변한 군대 땅에 고르고 받으리 팅디 중앙농진이 지지자들의 공 포켓 칠람도 고르기비 표지 땀주지비를 제 휴스미니
1: 这张第几个什么陈述西屯去找啊他的人给你三个数的给你中央密码归用农村内库别给陈述给规矩他陈述里程式新的林杰公看不上我听的里程述用把密码加注音
2: Tengde Zhongyang Longcheng Yen Cheng Jikeb Likho, Pyoge Chilam Ge Gungju Tan Chimlu Sibye Li Tse Na Liya. Pyoge Mima Bijun Kang Ta, Zhongku Chimlu Bijun Kang Ne Bijun Chebe, Mang Tuen Chim Shun Ki Mo Zhi Li Tse Li, Ji Za Tuen Gor Ki Chua Chilin Ka Ji Mo Tu Nian Zhun Shu Yin. Tiri Mima Gya Zula Da Ngani Ge, Mang Tuen Ki Wang Ju Nu Ta Mang Tuen Cha Ju Bin Nu Gor Ki Tuen Tse Ka Mo Tu Nian Zhun Shu Yin.
3: Lose.
2: Tuen Tse Sum Ju Sob Tum Di Nian Lo Din Jas Kui Xia La.
3: Lose.
2: Chim Dar Da Gyeong Che Yu Ki Mi So Gyeong Tang, Xieb Do, Cho Gyeong Je Ki Chun Ngun Ju Gyeong Kul Wei Pa Ma Tang, Po Chu, San Da So Ki Da Gyeong Wei Top Tang, Mima Chim Kang Ki Chir Tin Che Ji, Kul Bei Wen Gyeong Kang Yu Mo Tu Kul Ne Zhu Gu Gui La.
3: Lose. Ta Tuen Tse Sum Ju Sob Ge Bi Na Liya, Da Gyeong Che Yu Ki Mi Pa Ma Miya Na Po Chu Ki Da Gyeong Wei Top Tang, Mima Chim Kang Ki Chir Tin Che Bi Ji, Da Gyeong Che Yu Ki Mi Ra Sam Shin Du Che Nye Bi O Pyu, Ngwene Ngyo Xia Che Bi Na Tie Ya Rin Du Shu Bu Yu, Mima Chim Kang Ki Da Gyeong Che Yu Ki Mi Du Me Ngo Ma Ra Zin Jo Che Bi Ngwene 저 차긴 워라 네즈리 시네 티 따용 웨 톱다 라르스 체초바타 미마 팀강기 믹수 체비 따용 와타 따용 체유기 미우와르기 따용 저와 투송수 죽지바 텐데르샤라
2: 논스 따튼젠 숨주 소르고부디 나로 데제스 쿠샤라
3: 레세
2: 샴세 네츠 컨종식 총비나 따용 저와 죽지 구이케라
3: 레세
2: 탐고디나 따용 체유기 밀리야 망튼 차주 비뇌 차차 톱함 라르스 총화
3: Nisi.
2: Nibdi yina, da gyong wei, da gyong qi nyun shiur wa. sumba daigyong cheyu ki miyam, daigyong wa si wa. Sibidi inbi na miyaman chumkan ki daigyong zhuwa juk ji wa ni sung chebe ni su xin ta. Daigyong zhuwa juk ji ji daigyong cheyu ki miliya ngar xin daigyong chebe guiba yubi na timdar daigyong wa xinba dengi che gugi la.
3: Lesi, da xiamliya sa che sumba kar sung chame kyabja che wa ta chong ba.
2: Da
3: mima chimgangi gyunur chabdaba je yubina, jebi jegi gyunur chabdabara, tengegi gyunur chabdabin je yu gyunur tuidodu gyudu chegubi dangja, gyunur chabda gorgi nizu nyeshu chegubi rindu shi wangdola.
2: Nonsi, da tuyantzen shibju shiangabi dina lo dindas kuisha la.
3: Nesi.
2: Karsun chamengi mi gyartu tuyambi yinbina. Kuran tang ya na, kuan tang ke gong ki zhuwa yubi mi di ri dun shu bi gu, mi man chim gang ki kar sun cha mi ki kip cha chi ding chi gu gi la.
3: Lise.
2: Da kar sun cha mi ki mi gyar tu tuan bi yi na, gu nor cip da war, ji gu gu nor tu do tu gu rui chi ba tan cha, gu nor cip da gu ri ki ni cui nye shu chi gu bi ri dun duan du la.
3: Lise. Da tuan zin shib ju shi ju bi na lo la, reng chung mi ri xiam zi ki ni cui keng rung si chung bi na, ke gong zhuwa yubi mi, mi man chim gang li ya, reng chung ki mi ti, Shiwariya kyabcha chigubi rindu shinu dikdola. Jine karsong chamedu yurne lo shisongba. Nyine samyu len debi tuengin wangi karsong chamedu yurne lo nyisongwa. Da samyu len debi tuengin wangi karsong chamedu yurubi na jeyu ligungi rengchungi miti chone misibara rajui chebi na Shiwariya kyabcha chibi rindu shiwi te tadung tuyun lo nyi ki chunzi miti ba tindiri xe la.
2: Nonsi, da tuyun cien shib ju shib dunbi di na lo tindiri kui xe la.
3: Nonsi.
2: Reng chung mi jik li ya kye kyung ki zhuwa yu bi min la le kwa Shiwari kyabcha chi gu bi ri dun shu bi ta. Kye kyung zhuwa yu bi min la le kwa kar sun cha mi du gu ba ya kyabcha chi gu bi ri dun shu bi na je chim de ya denbi che bi Shiwari kyabcha chi bi cha kin zon pa yin bi na mi ma chim gan ki Shiwari kyabcha chi gu gi la.
3: Lesi lesi, da tuyun cien shib ju shib ye bi na lo li ya. Shiwari kyabcha chibi mi yinbi na mimachim gangi Shiwari kyabcha chibi jie cham dengi ti kora chongbi tuyotsuli ya zikukui la. Da samyu len debi tuyengin wangi karsong chamedu kyunne Shiwari kyabcha chibi na samyu len debi tuyengin chungwi nin ti kora chongbi tuyotsuli ya zikukui la.
2: Nonsi, da tuyun cien shib ju shirgubi di na lo dintes kui xa la.
3: Nasi.
2: Rengchung mi shik Shiwari kyabcha chibi mo gyan, si mebi yinbi na 仍求明天，仍以希望开展前边人托别为盲团结成强军的女娃呀，属于明天不因此就亏下了。
3: 六十六岁，他团结我这边拿落了呀，希望的开展前边明天。gyar du tuan bi yin ko rang am yan na kong dan ke kyong ge jwa yu bi mi ji dun xu bi ju mi ma tim gan gi xi wei kyap zha ti qi de qi gu gun du la
2: no zi da tuan zhen ng ju ne ji bi de na lo din zhe ku xia la
3: ne zi
2: xi wa de kyap zha qie bie mi ti nian zhe jwa de yin bi na xi wa de kyap zha qian nian ne zi mi suo gu yin la
3: ne zi
2: da xi wei kyap zha qi de qie ci nian zhe jwa de yin bi na xi wei kyap zha qi de qie bie nian ne ren xu su la su qi gu ge la
3: ne zi
2: da yin ne le yang kong ge san da yang ga nian zhe qie xin ba nian zhe tuo gu li gong li ya yi tuo ne nian zhe qi zhuan la su qin dui mi ba xie zha qie ba di kong su zui men du le
3: les les da tuan zhe ng ju ng ni bi na lo li ya xi wa de kyap zha qie bie jin la xi wa de kyap zha qie bie mi ti pu zhu mi xin gi chim da ra nia su qie yu bi ne xi wei kyap zha qi de din qie bie qi la ren yi gi mi du mo chung wo jum zhen du qie ne nia su cha ju li ya nu bu me bi du zu song chou min du la
2: nong si da tuan zhe ng ju ng su bu ti na lo li din zhe su ku xia la
3: les
2: xi wei kyap zha qi de din qie bie mi li ya jie chim di li chen chu bu da gui ge no to bie mang tuan qi bo ya ge no qi luo qi gu bie zhi dun dun wang du le
3: les
2: da qi luo qi de che bi yin ne kun si wen cham zhe gu ge le
3: les les
2: da ke gong zhuan yu bie mi di ne chu wo ma an san wang qi bie gen qi mi xian xi wa kyap zha qi du ju bu le tie ge no li ya kong kun tie bi yin ne ge no qi luo qi gu bie man si tie le su bie kong kun li ya 긴습기 견제 내내 개고기라
3: 레슬레스 다사제 시비디 카레스나 미게르기 소존 팀듀타 촌습기 겐장링기 녀경 팀듀기 거르데르샤라
2: 논스
3: 다튼쟁업 중에 시비 나로리아 정주미 소존 리리 녀경 쳔바라 침다라 토그치의 유비는 미게르기 소존 팀듀르샤라 미게르기 소존 팀듀리아 즉 총미 다초바 텐데도라
2: 논스 tuan zhe ngab ju ngay ngab di na lo ding zhe su kui xia la chong sib ki tu mung bian jo zeng zu ki kong me ya chim da chong sib ki se xin gen zang lin ki nir gong qi wan to ba ta kim chan ki gen zang lin ki nir gong qi ba ni chong sib ki gen zang lin ki nir gong tim du zhe xia la
3: les les ta tuan zhe ngab ju ngay zhu bi na lo la mi gir gi so zong tim du gi po lun ni mi gir gi nir gong qi bi ki na mi gir gi gyun nor gin jie gu gi la 다 김장기 녀경 체브딘제 임비는 김장기 균어르긴 진진도라 다 예와 지가의 지딘제 임비는 김장기 균어르긴 제국이라 다 총습기 겐장링기 녀경 팀뒤기 폴륜니 총습기 세진 겐장링기 녀경 체비 싱뒤기 균어르긴 제국이라 통을 도라 싱뒤기 쿠미카치기 녀경 체비는 쿠미카티 균어르긴 제국도라
2: 논스 다 류숨바 치미 사제 당부나 로리아 지단키 딘베 시브티 슈고인라
3: 레슬레스
2: 튠쟁 업중 업딘베나 딘제스 쿠샤라
3: 레즈
2: 치미니 망튠킹왕 주뉴타 망튠차주 비뉴유베타 팀다 정초수 망튠킹왕 주교교라 망튠원겐 주겐쿠르웨 증조시샤라
3: 레슬레스 다 튠쟁 업중 업게베나 로리아 치미니 팀다르 조국이라 다 팀리야 전이기 민타 증조 지시 신내 균노르람 중의제 유국이라 다 팀이 쭉투 집이 직 치라기 차긴 단 리림기 태도 제팀타 신진 팀수기 댐빕 싫은 제공도라 다 팀이 주비급을 제팀타 신진 팀수 돈 지유 리공기 척진 톱고 봐라 댐빕 제유비는 강티 댐빕 시샤 제공도라
2: 노스 다 tuan zhe ngab ju ngar gubi di nian lo di nzhe su kui xia la.
3: Ne si.
2: Timi mang tuan ki wang ju nui ta mang tuan cha ju bi nui ni. Timi zuk bi tui ni chung xin. Timi juk ji wei tui su mei bar kiruwa zhe xia la.
3: Le si le si. Da tuan zhe chuk ju bi na lo la. Timi ren yi gi gyun nur yong zo gi to ni. Ren cu su mang tuan gin gin zhe kuru gung to la.
2: Non si. Tuan zhe chuk ju shi ji bi na lo du su kui xia la.
3: Ne si.
2: Jie tim sam. Timi jik yi ki dienbi da, Timi tui sab che je mang tuin qi gu bi wei gen kuru ba ni, Timi ching gu tui sab zhe xia la.
3: Les les si. Da chim gu tui sab bi, Timi ming to ni, mang tuin gu qi gu bi wei ne, kang ti jie chim gin zhung zhe ti ne, Timi kuru gu gila. Timi jik yi kam ya na, Timi wang zi jik si, chim gu tui sab bi, tui sab gu wang zi cun zi qi bi la, sem sa du jie mi ri yan zheng gu qi chuk min do la. 다 튠제 초조리 니비 나로리아 침구 투저비 랭게 주비긴기 미신리아 뇌인스비나 침미 망등긴게 코르고게라 침미 망등긴게 코르비지 제팀 삼야나 팀이 디기기 땜빔 난다라 너즈 유비 팀구 튜즈버라 긴습 단대 제속도라
2: 논스 튼첸 추추시 숨변난 도스코샤라
3: 네세
2: 팀이 정니기 튼추 지시 조유스티 시내 치고글라
3: 네세
2: 다 팀단나 팀이 토고 치고비 인비나 튼추 지시 조유스티 시내 수 토고 치고글라
3: 네슬레세 다 튼제 추추 지시비 난리야 Chimi Sorneg Jinlia, Togo Tunzelian, Judo Tinje Chumbina, Chimnander, Togo Legunlia, Togo Yurubi, Jindu Shukundola.
2: Nonsa, Tunzel, Chuchu Jenga Bidinello, Dinjas Christian.
3: Listen,
2: Kumi Nitsumuiti, Togo Chibi Tunzenta, Mituinsa Chumbina, Simsan Duje Mira, Jemgui Chichu Mindula.
3: Listen, Tatunzel, Chuchu Jubina Lolia, Togo Legungi, Chim Dara, Chimi Togo Chibin, Jiu Chichin.
2: 多多用扎起工作了。那是，但团前出去时，准备的那老天真亏下了。那是，他前面卡卡做预备呢，提前的预备呢，卡卡做自己前面做了，小猪平王一样，就给预备他。我跟你们呢，卡卡做自己前面苦了，小猪平跟样去过去了。那是，那是。但现在那样平淡，他平跟苦面老鼠出点下预备呢，提供出面多了。那是，但团前出去这边那里啊，想些用在车上预备当着，请大家整齐检查不他。
3: 토수업 사업이나 취미 뒤인 죽진도 진행 가르쳐나 취미 뒤 카더로 당화 니니 취미 마저 똥바 캡자체바 숨니 제 취미 기 땜빕 체비 좀 전신다 다직 취미 죽지위 체 제 취미 단 신지 침수 돈 제유 리공기 척진 톱구바라 땜빕 텐제 체 유비는 땜빕 실샤 라린단 증도라 논스 생글링케 티링키 군주 단 침로 시베리 첸 슌첨 다 하시긴 샴라 디글롱지 리공기 치리레젠 샨다카남 세로나
1: 호모 디딘랑기 아말라리아 게디 앙자지 수로치에 그 뒤뒤 아유
4: 마치로리아 냠촘 체가 리큐 디차 소나 차로 시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데 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바 유베스레스도
5: 아말라 키란이야 참부김 봐 말아 봐
6: 아문 참부게지 님 가시 친수 이내 란심제 제유 산제 라르르메
5: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유네 만주 팔이야 투기 개바라 님 가시 유비 나와도
6: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라 투기 개바라 커네용
7: 아말라 키란 샤브르게드 녜녜도 세죠
6: 나츠는 냠좀 치바라 투기 개바라 커네용
4: 발라다 아말라니 쉐스 퇴르 퇴르 접쇼
6: 파마르장 베츠와라 튀기 개발아 커네용
8: 발라다 아말라 나츠 삼은 로용이
9: 보나 보나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격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这是1965年中国人民解放军北京军区战友文工团首演《长征组歌》中的歌曲《遵义会议放光辉》。这段跨越60多年的歌声，

全军齐欢庆，万众欢。

0: 瞄着草丛。
1: 先走近一些，看清楚了再开枪。是野猪，一串，可能是一家子。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니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站列在数据推算仪。
3: 三个人的公开上，下面了三九零年站列在数据营，听的三九零年段做不呢？
4: 习近平去。拍布亚古尼亚萨尔贝基吉普坦，中国坦拍布亚古尼亚萨尔贝瓦尔七折组内龙宫阿朱克尔贝特，平均点折六千单纳瓦坦。李强去拍布亚古尼亚萨尔贝总理坦，平均点折六千单纳瓦古尔坦。
3: 习近平去马德塞伊奥斯尼亚总统去格内西巴拉，点折六千单纳瓦古尔。
4: 三六三百江南三百人日前接不来，杰克比吉林马拉做中介的。强为预估西屯年内用发的松江气管西北需求过热。
3: 也门的胡塞朝这边，苏的俄罗斯南端的卡马格电视的拉里扬接轨七八引线具备过热噪音。
4: 下面来听第三九技能天西镇南三中南。
3: 第个雷公呢，北边你走。第二个给主席习近平给蔡中年人，迫不要过年十二月，让咱第二个给直接大大爱的，平均电力路程大呢。第二个你别话了，亲自做呢，农业就靠了吧了，电力需要。习近平去，拍布亚古尼亚萨尔巴尼，西的家族前面领战阶级社会都有别，中国初步也不大，弱的也不，本的上不接应。阶级密闭派的亲自组呢，推入七个镇乡村，七十一天平均一起吃血，三百家不啦，十都请不得。一百年来了，有些村子也拖把，每句人呢几百人，人心加起都请不接，却密闭之外空白又不穷的。阶级密布弥漫了，偏得准备马赛。中国的西的家族前面，临战阶级的列王集团初步走脚了，贵属全部难越及点那越。习近平去，俺们呢？中国的迫不亚古尼亚萨尔贝计划空白动脚了，才对通奸七八的，直接大大挨打很多。阶级密布怕了，亲自组呢，农业就靠了吧，高级素质一点，水军杂着军人的，提供他给别的人来了，雄论级别。中国的迫不亚古尼亚萨尔贝全用特区老爹计划，拉里扬格林萨巴西都立脚了，那这一点，阶级密布明白了，偏得准队员，今年队难有。大大爱意，亲自组呢，农业就他们送人，迫不亚古尼亚萨尔贝的，中国怕了给计划了，空白又不穷的，阶级密布的。阶级密布弥漫了，偏得准确。帕布亚古尼亚萨尔贝，中国的军人给遭到了精神欺负的，中国籍给遭到他几多点送欺负。阶级密布怕了，亲自组呢，龙岩就靠了吧，高级素质一点。去年及这话，军队的顶上啊，空白着去了，各地东区热过去节约，节点哪有？听人解释直接看个总理李强去，帕布亚古尼亚萨尔贝总理马拉佩的，平均点击路程大哪有？李强去。中国超级迫不亚古尼亚萨尔巴的年度标准七八的，亲自组呢，龙岩就靠了吧，高级素质一点，不对啊，狙击南极年准了，观点又不懂啊的。中国的迫不亚古尼亚萨尔巴全用特级老爹计划，三百家把它蹲脚速空白着脚了，观点东队员接点哪有？马拉佩伊，迫不亚古尼亚萨尔巴是兄弟。中国迫不亚古尼亚萨尔巴编组的几座空白贴立即开进票吧了，才对俺就去给有。拍不亚古尼亚萨巴乔基云人他用级别中国籍给砸断了母体这种年不小局的中国乔的提供他给你别年来定十度当地乔你别全用特区老爹计划军界没把他空白主角的规定东区引起电脑有
4: 这个雷库呢被问的出杰克比主席习近平去在中年年娱乐马蒂塞了六天当当天空气埃索尼亚集团杰克比总统给干涉派的点阵训练时习近平去中国谈艾苏农业话的那年他拍的在线什么学因为罗先生杰克尼贝之外电表案批结周围那把三部军权都不谈却公开给别人谈念来了军权没法的批结三百九年杰克尼贝迷茫了偏得准确那然呢中国谈艾苏农业话的之外批结主角采取通奸期间又不谈总统马蒂塞的念头被准确的他说杰克尼贝瓦的七十周年龙我送出三个科尔瓦的库克斯总统七十一天平均一起七十七十动画谈二篇年内七十七十动画民主人类别的加七十动画阶级从业之外退入的党团军权没法的普通操作动队学习电脑学
3: 这个礼物呢别别你出直接说起习近平去阶级级领主所属七八的人中送出去蒙西的七八人中吉林那错科斯都切别 人中松局杀戒没了，抗药准的推着不人心的人中健康没了的，通关被缩家的错对去了，松局吃过是年对难有。习近平的健康西北工业组织部，让给的卡汤部阶级机灵组织列团了，有些从这脱皮。中国铁军电被阶级机灵冷落没了，现在吃呢出不得，做呢施工的人中健康没了的不再起来肃清吧，有些是铁军电被。我的电表啊，忙得多幸运。海南采购厂呢，几个级领土，曾是明年年头，吊罗山日月七个的拆解提供了原额的得些钱余。吊罗山日月七个的呢，曾是明年推用罗松节点得些钱的村里土边，我的三百些人。海南老百姓对我这边不让吧，成绩很起。吊罗山及其他的代表，如今那么参与执行铁的，健康考虑历史性的十年，这个了才给用个月。铁道呢，海南采购厂呢，几个吉林组织的送局来团的托班，春节恩月了，海南及境外那里还将配送错误月班，传达些讲的解决有。健康没了给那么人心的，电力人心，军队人心及历史动物来团了，直接说及习近平去阿巴的起送都透过了视频那个月。你同你说这几年到我就不得直接说起习近平去中国俄所赠送全国的统治前部抢下了的德西海南的采购厂呢唯一山日无所结合吉林卡唐部俄所做不贴着南域习近平去中国结合吉林主所所切别人中送就可以没了永远的转型也不得切开切别人中健康没了的切都怕别人中增长去我在切别人中休息因为那么人心配送措施的施工者，阶级机灵没了呢，就叫人心松油。阶级机灵做不贴，中央的派动开进，细菌起活的，出不成活，只用人心阶级过来送局的，拉出人局的穷油。龙安一人，阶级机灵卡给日军热心的，出在七十届，袭击阶级送局的，没了具体切的，错掉切与拉出的，没最晚的电表切过，托他们村镇所的切的不热的人吧，拉连打的呗。沙公的中港门系军队十点多签约。中国出所托交协助查办赠送全国阶级机灵的全国杂碎女吧，硬是退不切入清不得。目前全国的那边马队总督财务洞察的人员责任即将都安排那么团圆。赠送全国阶级机灵托他们局的局长宣布留职相去。赠送全国阶级机灵的健康考虑你的心历史做不得，全拿担的这些解决的说。拉苏居住其实的吉林外州阿东家门出去这段时间的居住的没就自住界新进来学的这个三位区部在云人人泥巴的特严的部里采取的军众投票解决有龙安人策军外的送局天罗局人心的参加穷游赠送穷游最具长部的天最吃顿哈长派的拉苏穷外的海南扎六人的居住天可能是被居住军队安排的外占六人叫做不识台的交流。统战阶级机灵去大都没送完，统战叫做的军港转南对台，解用的大都没送完，统战加上短剧演了送用前有。统战阶级机灵陕西托南局的局长宣布，后面为一陕西以赤脚属四川的甘肃泥的宁归七八的，新进来改变宁这国的影台，新进送给送用来团的电价差距制度确立不得。三公来改变中港派的将就送军的车阵别来的，陈进机构了陈锡宁归节，我觉得特别有些送用。龙安人中港送局的满足立足了宁归的党员。阶级机灵卡给中港送军的媒体连送七八的，切不及中港托他们送局的。中港科室所及七十九年满座人勤的他二十的历史白白的投票了规矩前的三年提前满座请阿咱们阶级机灵给中港托堂送用罢了电视前有魏山阶级机灵福建同母送用设计所陈碧东尼那送我些赢了三年提前七六的建议行不行讲的陈碧东去那送我钱呢如果送用也不钱不赢了按住了苦有也不停着月别恰也不跌脱不得按住出没用的我来觉得偏的也学习热解决有现在你中港局中的没得人中看你们那个三张三十八吹起起别各自独秀形式肯定他那在我的主编没几百钱呢明明能够有国送如果的天天可应所决别送给了讲错了怕的结果不及令起可应的首席习近平的十七年查缉组的中港军队的大都没送完所家的规矩所的归南的十七年的我们年的东局我们的穷游 창자르덕시 아시아 창샤르기 칠레 천공기 속자 지대 송종 체교로 모두 자수토베 냠룡 코든 체교 인시 주요 선진 지부 오 팅팅 창의 탐지 냠도초 산에 지다 사공 직내 점린 용기 계급 지링 말아 치슈 끝이다 족준 집에 바라 단계기 중국 제주 된배 계급 지링 족준기 럼부터 림신 교유 딜류 다와 당부의 직인에 수 계급 지링 제림 라다르 체바 대토네 랑게기 계급 진행 자샤대 팀종젠다 첸덴젠기 공비 투점 서버를 내바 전유 계급 진행 제림라 따라 쳐봤다 계급 진행 서버 고림 덴뱅아 쪽보다 접지 제도 덴배 중국 조준 체배 티도 멍시 대배 적당 쳐봐 중의제라 미더랑 중캄 시둔염내기 리우 서버 좀 통이시 계급 낙제다 자단주 정종 송종크 토담 시시랑 쉬운바 순홍 연기 롱아젠기 착교 중업에링 랑게기 계급 지린 뷰제 토베 조준라 무투 그디 당대 댄싱 크림 댐뱅아 계급 지린 서버 조교래 차교기 니지라 흉룬 개대 파동기 지람 첸데도 동왔다 소자 초대 교다 중간 파리암 조준다 경외 남아 랑싱 송종기 리식 해제 체리다 튠바라 라다라 제바 중간 커섭다 녀종 랑싱기 협수소지 시주 나르베 투구 창도 동아규 망조 렉주 제바라 그디 동교를 해지 주요
4: 디글레코네비웨네츠 陆军以来初步养一名恩天安全为的南错谈娘图随军在错军军谈团队谈偏军一起切秀丁四度动画别给给特具集体了兄弟家伐牛从马教谈娘这娘图米特人女女就脏吗米特人的所切共体你别娘的丁四度动画从马集度娘的兄弟家伐借钱天给可你别迷茫了偏的二位切我真的学 杰克尼布沉住雷空地错尼布恩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尼
3: 디글레 군엔 베베 니츠 게즈 지접 관계 종리 리창키 최종인인 세제에 따라 뉴질랜드 종리 라크슨다 세바르 균유 리창키 민가라 중국다 뉴질랜드 제와 균두 덴병아 공베 조신 유바다 개군가기 냠내라 사메제브라 피림 서바튼신유 대단 접지 게지 뒤법라 던도 뇽증 집에 균도 조신 유바다 초장배 링로다 송급 링로기 점링 변조라 균두가 덥시 소신유 중국당 뉴질랜드니 초마 링로다 랑메 뉴종라 갑조로 체겐다 랑린 따르겐샤다 인베 디두더 로글레 디베 망와 체구 상노로 중국당 뉴질랜드기 친지주네 롱업 중앙아 코르바라 수와 슈주리 중국 조지 뉴질랜드 초아다 냠도 수균자로 균진 체봤다 뉴종다 뉴규 서베 랑고로 미주링네소 개공기 냠레 갸지 동와 아시아다 시드 갸주 체목교기 벤조 냠레 디조기 냠레라 슝룬 갸바지 제대 중국다 뉴질랜드 기와 균제메바라 띵치섭다 티베 띵디 용교로 그디 동교다 계급니보다 서구 타나 점링기 띵닌 공배다 다르게치 그슈 눈두유 제송유 라그센키 뉴질랜드 초기 중국지기 세주 로덴 규르밍아 라글린 따르신 유바다 중국 초하다 토림 종 섭도 동왔다 뉴종소와 격공기 뉴중념래 띵 섭도 동와 중국 초기 에시아다 시디갸조 체목교기 벤조 념래 직조기 고지배 응시 민배 주조 존예의 체교로 갑교제 제도유 제송유
4: 디글레 군의 비원의 추 계유 미망 투소 윤례 오윤련 강키 오윤장 赵乐季희 최중인인 毕竟迷茫错干前面了我的南街所给主席陈清明他见面的话谈之中国他我的南街清楚了空让这五月天刚去从都听你不听梦托做就那去周六节气他留到我西北的季节书记杰克杰主席习近平去季节书记杰克杰主席苏林他从这节出别见面那年初次提外托他特别给团员点别中国他我的南街来完集团做完准备去开车点给那去中国小姨为了南朝的念头当你谈杰克尼布汽车股这边特区组织了这种需求中国谈为了南朝来往集团操作组建财政体定期设谈提为电力用法的规定中的需求尼布特区体平均一汽电图当天平均解决了电不起款我主念的定时度动画谈孟西之规念的念头的规定动画米特人女团女控张默说萨达拉克共计两类加激动款忙对于孟西店铺组团谈人类所克共计别的定时不动款充满肉类腾色前天库拉西部全国全部席推梦头拉林达的款中国小企为天南区别阿西亚下略那这几个客团念头拉当今天西地团叠加他的街今天则团结起清晰清波阿族群采取了各地动队学接送员赵乐记忆中国节约密码推送机为天南解锁他念头当你谈杰克尼布汽车股这边系统开启团队采取做更多切脱乘坐了空气给女团跟这的基础的两类机出现二位脱了东的鱼推改别的蓝水组把他撇去也不切的乘坐他都归锁起来给两名两句切口你别念了给这种给一些团队采购的规定当天体外长下谈可是我把特别借给从你的朋友对关系那就拿去陈金明提当你谈一个你不切推估计费特别给你支付为的南谈中国之外谈特别给团队点配来完切顿所谓走动采购的军线没排的定时度进去为的南说起为的南谈中国之外题为的南给汽车司机给特别当过谈我了三路东三的自行约见特区铁平均一汽汽修汽车动画谈边修的牛从满座谈孟西之贵前解锁铁工给两类加汽车动画每处人类给别的十多动画借钱对于我的南解锁机中国也用密码推送谈两类解决的兄弟给的亲组谈德国推面来推荐给两名别的谈平均接下的进度定十多动画谈为的南谈中国之外军线没排的给人三百七多列表的各地东西来给军队学习送去王东明孔塞给切过了休息不是
3: 第二个五年被别人出最终一年中国七队人民两天做组的罗顿就可能为陈水操建毕竟土工作签约中国中央七十九届军联奥运兼用四周级主席王沪宁从头的修补的职业松懈那么的从小推命用的接着那么些沉淀古巴的养军员王沪宁去直接书记习近平去七路人民的七队人民亲密七队兵的阶级来对亚国主角才对通信能力退入塞尔巴的将军级冷部塞尔巴七队人民来对天南西开进的主队开进南的七队人民来对空白的这位预备卡脚人心的责备人心特区人心阶级来对日的人把的连丁是得不得职他就解决了亚国的当然有俺最直接书记习近平给浪家开进了罗中的国话定时不连把的却用了拉达的团聚前的七对人民来团结卡着的连根控都去不起各些电脑语王沪宁去中国七对人民两者天作呢中国控制党给国这边迷茫错不行隐形罗团聚一人加起七对变得那么了团结的七对前的当当一个比恰恰空白了明显给女不准备前有当个促进逐渐不错村中国七队人民两支联作机习近平给推了三遍中国开局点被基座人落地公布组织都采取他用的新秀集这期中国普通两支七百决定做他用前的加急七队兵的了团结归拢期结合给编剧的基座空白了规定动画的民间恐怖机构了规定动画中国人类军政的特别中国的七届瓦的给别的两类定十多动画所几天立即互打配乐将军级冷部司令部中国七队人民两支联作机随军上部军政的勤心革新及执行什么强化推动每一边上级准备起吧切记提备七八九八级的浪级开进落了点不容易的加急七队兵的那么 퇴진다 치든 제대 지도력 놓기 대립 전기 계급 교육용에 조준다 중국 미래 개다 러브 진군 교육용마라 교육용에 그대 동체 도표 계속 비교를 봐요 당기 지도력미 냠질 현소기 내든라 초용에 구리 제주 타종 제대 지도력미 냠질 현소기 차샤 뷰제 토비권에 공배조교로 그대 동거시 되나요 왕이탕 리간지 허위

남옥이 선주를 겹자 미리기 링내 규비 탄들링게 내세 신바니 중앙미마 군협 농진 레군기 벽에 진남직